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세레나데 투 스프링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어떠셨나요? 다들 각자의 보고가 있겠죠.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모아둔 플레이리스트,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또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놓은 나만의 생각의 조각들, 다 각자의 보물, 나만의 보고가 아닐까요? 귀중한 걸 보관해 두는 곳이라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장고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의 매일매일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보물창고죠. 자, 나만의 곡가는 무엇인지, 거기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가벼운 소나타 또는 쉬운 소나타라고 불리우는 쾌엘 넘버 545번 중에 1악장 알레그로를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소나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제가 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을 그 아이들이 들으면 이제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치기 쉽지 않은 곡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느껴집니다. 아주 이 섬세한 연주가. 자 그러면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꽃마리님 그리고 1022님 신청곡. 지라 꽃매 나와 같이 걸어요. 조식으로 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지라 건매 나와 같이 걸어요. 조시 그로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꽃마리님 1022님 신청곡이었어요.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음악 들을까요? 조금 신선한 음악이네요. 토니 베넷의 노래인데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들으시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좋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왜요? 이다. 궁금한 것이 많았던 나는 무엇이든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어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도 나는 궁금하여 질문했다. 동네 아주머니는 나에게 궁금한 것도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라며 놀리기도 하셨다. 그렇게 질문이 많은 나는 어른들에게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왜요? 라는 질문에 왜요는 일본 담요다 라고 답을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다. 그 말뜻은 알지 못했지만 내 질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마음속 질문을 밖으로 꺼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끝도 없이 질문하는 아이에게 나 역시 지치곤 했다. 그럴 때면 문득 왜요는 일본 담요다 라는 말을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질문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줄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 아이가 옆에 와서 물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런데 곧이어 질문이 이어졌다. 구름은 왜 흰색이야? 바람은 왜 안 보여?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결국 나는 말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순간 아이는 시무룩해졌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유를 알고 싶어 질문했지만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 입을 다물어야 했던 어린 나 자신 말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와 함께 하늘이 파란 이유를 찾아보았다. 아이는 계속해서 질문했고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갔다.

프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김지연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 노연석의 비올라, 김한림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김유숙, 김현희, 백란희 등 8명의 작가가 함께 쓴 책 좋아하는 일 그걸로도 사라집니다 중에 김유숙의 글 호기심쟁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게 정말 많죠. 대답을 해주면 이제 그 대답해준 거에 꼬리를 물고 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네. 말을 돌리거나 대충 답하면 아이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죠. 또 최대한 대답을 잘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죠. 그러다 문득 나도 어릴 때 이랬을까 싶어지죠.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러면 아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고요. 아이가 끝없이 질문하는 시절이 참 짧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그래서 저는 그게 저

저희 아이들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답할 정도의 제 지식 밖의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야,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 아니면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궁금했었던 건데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잊었던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오늘 글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실 그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잘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라신님, 이병희님께서 아이가 엄마 닮았네요. 그렇죠? 그 엄마의 그 아이죠. 유경주님, 그저 옆에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이 예, 맞습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야겠죠. 빨강머리애님께서도 아이들 어릴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왜요? 처음엔 재밌게 얘기하다가 더는 내가 해줄 대답이 바닥났을 때 질문이 무서워졌던 기억이 소환됩니다. 이제는 사춘기라 입이 무거워진 아이들 이젠 그때가 그립네요. 그렇다니까요. 이제 저희 애도 5학년인데 점점 이 대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말을 걸어야 돼요, 제가. 많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니까 옆에 있는 건데 이제 조금 크면은 점점 더 멀어지겠죠. 네,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 폴로네이즈, 발레리 게르기에프 지휘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닌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를 발레리 게르기에프 지휘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님께서 첫날부터 목소리 듣고 늠늠 좋았는데 바빴어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는 다른 가게랑 음악 수준이 다르대요. 좋다고요. 영업 땡 하면 교장쌤으로 퇴직한 노부부가 오시는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식사해서 늠늠 좋다고 하세요. 아, 이 아름다운 여인께서 늠늠을 많이 쓰시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영업을 땡 이제 시작하면은 노부부가 오시는군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전 뭐 브런치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 먹으면 굉장히 또 낭만이 있죠.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6055님, 박건영 씨 완전 팬인데 선곡 또한 환상입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완전 아침 시간 감동입니다. 일하다 멈추고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애청자입니다. 공방 오픈한 지 16년 차 그때부터입니다. 아, 공방 이제 뭘 만드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디세이, 미셸 플라송의 지휘, 프랑스 뚜루즈 캐피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디세이, 미셸 플라송 지휘의 프랑스 둘루즈 캐피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줄리엣이 노래를 엄청 잘하네요. 주부 엄마님께서 음악 듣고 있다 보니까 꼭 카페 온 느낌이랄까 혼자만의 시간 보내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할까요. 휴가 차원에서 놀러 왔네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여행을 가신 거죠? 여행 중에 이제 혼자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PD님도 이제 혼자 다니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어저께도 혼자 냉면 드셨다고요. 다음에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7522님 권장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신경외과 정기검진을 다녀왔습니다. 경과가 좋지 않아 다시 뇌 MRI를 찍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몸 추스르니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이 힘든 저를 위로해 주네요. 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음악이 물론 또 힘이 될 거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힘내세요. 7522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옵스 넘버 7번 중에 3악장 종소리 같은 론도 또는 라 캄파넬라라는 라고 불리는 곡이죠. 예우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 지휘의 로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옵스 넘버 7번 중에 3악장 종소리 같은 론도 또는 라 캄파넬라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예우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 지휘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함께 하면
1: 1부 끝곡으로 슈만의 세계의 합창곡 옵스 넘버 29번 중에 세 번째 곡 유랑의 무리를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집에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김동명 씨, 김동진 곡의 수선화, 소프라노 신영욱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1: 나의 꿈은 수, 실력 발휘 수.

0: 리버데!
1: 승수아!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0: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광현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죠.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마틴의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정원에 초대합니다. 이탐구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2021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중 춤의 얼굴들 공연에 초대합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드볼작의 피아노 3중주 둠키 등을 연주하죠. 9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아벨 쿼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날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기성님께서, 건영님,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좋아해서 늘 볼륨을 크게 하고 듣는데 이웃집에서들 항의할까 두려워하면서 듣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얼마나 크게 들으시길래 적당히 크게 들으시면은 음악도 즐기고 이웃집에서 항의도 없을 텐데 적정 볼륨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하늘바다님,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아침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반짝이며 흘러가는 냇물 소리도 듣기 좋고 달맞이꽃, 강아지풀, 달개비, 매꽃, 분홍토끼, 풀꽃 등 온갖 들꽃들이 피어있어 향수를 자아냅니다. 이게 산책을 하면서 보이는 것들인가 봐요. 근데 이 꽃들을 다 아시나 봐요. 이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에 가면 이제 저게 뭐야? 저거 되게 희한하다,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한번 그런 꽃들 이름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0607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유카 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좀 크게 들어야 그또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도다리님께서 우퍼를 죽이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적당한 볼륨을 잘 찾아서 마음껏 이 좋은 음악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웃들과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 음악 이어서 들으실까요? 퀸의 Love of My Life, 루이스 클락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퀸의 Love of My Life, 루이스 클락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색다른 느낌이죠. 8824님께서 이번 주 다시 더워진 날씨에 아침마다 힘든데 건영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들 덕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갑자기 다시 더워졌어요. 근데 저는 뭐 여름을 좋아해서 그냥 좋긴 한데 또 여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선선해질 것 같았는데 다시 더워지니까 좀 당황스러워하시기도 하고 근데 뭐 얼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선선해지고 또 겨울이 오겠죠. 막 추웠던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버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나랜드님께서 흐리고 비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어요. 권영 배우님 목소리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또 음악 들으시죠. 저는 익숙한 음악이고 오랜만에 참 반가운 음악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민요 백학 이오시프 코브존의 노래입니다.

кажется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ли.

러시아 민요 백학 이오시프 코브존의 노래였습니다. 생각이 나죠.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게 뭐 수많은 대사들이 많았던 옛날에 드라마 모래시계. 저는 이 드라마 모래시계를 뮤지컬로 이제 만들어서 모래시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뮤지컬에서는 이 음악은 나오지 않죠. 네, 드라마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이었습니다. 김기성님이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811님께서 손님들의 항공권을 발권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저는 마음으로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리에 다녀왔고 오늘은 몽골의 드넓은 초원에 서 있습니다. 다녀온 곳이라면 그때 추억에 잠기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라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좋은 음악까지 함께하니 평범한 사무실이 어느새 여행지가 되고 상상 속 풍경은 조금 더 선명하고 풍부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일하면서 음악과 함께 세계 여행 중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멋진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네요. 여행사에 계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음악을 들으셨으면 러시아에 가셨겠네요. 저도 가끔 막 일이 바쁜데 막 어디 가지는 못하고 그럴 때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공항을 그냥 슥 가거든요. 공항에 가면 막 이 떠나는 사람들로 막 분주한 그 공항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그냥 제가 가진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레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공항에 갑니다. 네. 좀 이상한가요? 아니, 1811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여행을 가시지 못하는데 이제 가시는 분들의 그 기분으로 또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많이 가라고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여행은 좀 정말 많이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좀 막 무리를 해서라도 여행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엘 넘버 551번 주피터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찰스 맥코라스 지휘의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0: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엘 넘버 551번, 주피터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찰스 맥크로스 지휘의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가 공항 얘기를 했더니 이제 6990님께서 공항 얘기 재밌다고, 레이첼님이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네, 정다운님도 대리만족. 한반도 26님, 저도 버스 타고 인천공항에 가야징. 144님도 저도 남편이랑 가끔 공항 가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저희 PD님은 가끔 공항 가서 거기 사우나에 가신다고 하시네. 예. 아, 그냥 공항 얘기하니까 또 여행이 생각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다 됐는데 내일 여행 얘기 잠깐 더 나누시죠. 왜냐하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짧게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 이런 게 있으시면 내일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1128님 광고 갈까요?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기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날씨가 더우니까 잠깐이나마 시원해지시라고 캐롤을 준비했습니다. 윈터 원더랜드 들으시면서 잠깐이나마 조금 시원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동물과 사람이 감정을 나눈다는 거 어찌 보면 기적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당연한 일 같기도 해요. 매일 체온을 나누고 눈빛을 주고받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무언의 대화가 통하는 순간이 분명 있거든요. 영화 워스의 주인공 알버트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데려온 말 조이와 함께하며 서로의 일부가 되죠. 하지만 전쟁이란 불행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알버트는 기마대에 차출된 조이를 따라 나이를 속이고 입대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네가 어디 있든 내가 찾아서 데려올 거야.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우정이나 사랑, 종을 초월하는 가치는 어쩌면 사람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은 다트무어 1912. 예, 워허스 중에서 들었어요. 소년과 말이 나눈 교감의 순간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음악이었죠?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오프닝 듣고, 아, 또 음악 듣고, 이 영화 보고 싶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워호스,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진 영화였죠. 말의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의 시선을 빌려온 장면을 보면 동물과 인간의 교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건지도 몇 배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어? 뭐야? 이 배우 나왔었네? 하고 아는 얼굴 찾는 재미도 있으실걸요? 일대면 주인공인 알버트 엄마는 에밀리 왓슨, 영국군 장교 역에는 톰 히들스턴, 또 베네딕트 컴버비치 등등등. 네, 동물이랑 교감하는 얘기하니까 또 집에 있는 반려동물 생각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나요. 우리 고양이 우리도 생각나고, 네, 그 교감 정말 느끼거든요. 어저께 저희 엄마랑 대화를 좀 했어요. 저희 엄마는 고양이를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세대가 저희 엄마 때는 개까지는 교감을 해요. 완벽한 교감은 아니지만. 근데 고양이는 정말 요망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고양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 볼륨을 높여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때 데려왔어요. 누가 주인이 없다고 맡아줄 사람이 없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덜컥 냉큼 데려오게 됐는데,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경계했어요. 몇 년 만에 점점 친해지더니 둘 다 똑같이 고양이도 엄마를 좀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둘이 가장 큰 교감을 하는 사이가 됐죠. 근데 엄마가 또 옛날 분이라 간식을 잘 안 주셨던 거예요. 이제 비싸고 아까우고 하니까. 그 TP라는 고양이였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근데 지금 우리라고 지금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그때 또 한 마리가 더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키우게 되고 TP는 먼저 떠나고 지금 우리가 간식을 엄청 풍요롭게 누리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TP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자식 키우는 분들도 큰 애를 그렇게 좀 야박하게, 강하게 그렇게 키우고 나면, 또는 큰애 키울 때 좀 힘들게 사셨던 분들은 작은 애 때 누리는 풍요를 큰 애한테 계속 미안해 하시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간식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TP를 그걸 못 줬는데, TP는 그걸 못 먹었는데, 아, 우리 TP는 그것을 못 먹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눈물 글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둘의 교감이 어떤 거였을까. 네, 아무도 집에 없으면 그 친구가 엄마 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묵묵히 걸어 다녔대요, 같이. 그게 엄마는 너무너무 기억에 난대요. 집이 휑해서 무서웠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되었다.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동물과의 추억들 많으시죠? 네, 저는 우리가 떠나는 날이 상상도 안 돼요. 또 조이라는 이름의 동물,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분명히 되게 많으실 텐데, 떠난 조이도 있으시고 지금 함께하는 조이도 있으실 텐데 뭉클하셨죠? 그런 생각 드는 수요일 오전이네요. 최강의 영화음악, 여러분들 이야기 궁금합니다. 듣고 싶은 영화음악과 사는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시고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베이글닷컴.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조가.

왈츠풍의 리듬이 몸을 살랑이게 하는 음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지난 19일에 재개봉한 작품이에요. 마루 및 아리에티 중에서 아리에티스 송이었습니다.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마루 및 아리에티 재개봉 기다리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상영관이 없어서 맘먹고 나서야 할 듯해요. 아리에티의 빨간 직기핀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었어요. 하셨습니다. 그 머리핀이요? 빨래 집게? 네, 빨래 집게인 거 아시죠?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었어요? 너무 귀여우시다. 키가 10cm밖에 안 되는 쪼꾸미 소녀라 마루 밑에 숨어 살면서 인간들 물건을 몰래몰래 가져.

잡아 쓰잖아요. 가방에 각설탕 하나 담으면 가방이 꽉 차고 티슈를 이불 삼아 덮고 자기도 하고 참 귀엽기도 한데 부럽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개미를 보는 느낌이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참 귀엽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도 다른 시선에서 보면 되게 귀엽겠어요. 그쵸? 16년 만에 재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에티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좋으시죠? 이진희님의 마루 및 아리에티처럼 근데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재개봉 기원작 있으세요? 저는 이웃집 토토로를 보고 싶어요. 예전에 봤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저도 재밌게 봤지만 저희 친오빠가 재밌게 본 작품인데 오빠가 영화를 안 봐요. 오빠가 토토로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반딧불의 묘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영화의 그 절망적인 부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오빠는 완벽한 해피엔딩만 봐요. 그리고 괴로운 자랑명이 조금만 있어도 못 봐요. 그래서 오빠랑 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오빠가 자꾸 영화 보면 화를 너무 나 해서 아니 영화인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저도 엄청 큰데 저희 오빠는 아마 저의 10배치인가 봐요. 오빠에게 조금 해도 되나요? 예전에 저희 오빠가 조카를 봐준 적이 있어요. 언니 집에서 며칠 정도 미국 갔을 때. 근데 조카를 혼자 보는데 그 초등학생 조카랑 아주 갓난 아이 조카랑 근데 갓난 아이 조카가 울기 시작하는데 오빠가 얘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람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구나. 얘가 왜 힘든 건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보다 더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가장 행복하게 봤던 작품. 그래서 제가 오빠 생일날 항상 그 메이 인형 이런 거 선물해줘요. 메이랑 토토로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서 오빠랑 꼭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기원해주세요. 더불어 여러분은 어떤 거 보고 싶으신지 또 그 이유도 참 궁금한데요. 네. 1560님, 드디어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계약을 했어요. 워킹맘이라 두 아이 점심밥 챙겨두고 출근했는데 이제 해방이네요. 학교 급식이 이리도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파이팅이고요. 2955님, 강희님, 아이 낳고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8년간 독방 육아를 하다 보니 극장에 가서 영화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나마 아이 데리고 극장 가서 본 게 티니핑 유유 강님 덕에 영화 얘기 많이 들으니까 다이어리 꾸며가며 홍콩 영화 보던 시절이 떠오르고 또 그 감성에 젖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새록새록 기억나는 영화가 있네요. 중경상님 OST 부탁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들려드릴게요. 와일드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콘도 파사에 이어서 이고님이 신청해 주신 준경상님 중에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띄워드리겠습니다.

존 폴 영의 러브 이즈 인디예요. 바즈 러먼 감독의 92년 개봉작이죠. 스트릭틀리 볼륨 중에서 들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선 댄싱 히어로란 제목으로 개봉했었죠. 춤을 소재로 한 영화라서 경쾌한 음악부터 로맨틱한 음악까지 좋은 곡들이 참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주인공이 밤에 옥상에서 파트너랑 춤추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때 흘러나온 곡이 타임 애프터 타임. 네, 신디 루퍼의 원곡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남녀 듀엣 버전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곡도 들려드릴게요. 7256님, 강희 씨, 일하기가 너무 싫어서 잠깐 멍때리면서 듣고 있어요. 엊그제 오디세이 봤는데 3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를 만큼 재밌었어요. 영화 보면서 얻은 에너지로 오늘 하루 버틸 준비 완료 하셨네요. 네, 영화가 주는 여운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천만은 아니지만 이 천만이 될 만한 영화들이 주는 기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는 봤다, 누구는 안 봤다, 넌 재밌게 봤냐, 난 오늘 볼 건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로 또 사람들 사이에 활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영화 얘기 이렇게 나누는 걸로 활력이 또 너무 되고요. 아, 아까 얘기했던 이웃집 토토로는 2019년에 재개봉했었군요. 네.

뭐 2차, 3차 재개봉도 많이 하니까 참 아 여러분들과 그런 애니메이션 같이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1016님, 며칠 전이 아버지 81번째 생신이었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느라 음식 준비도 직접 했습니다. 요리 솜씨도 없고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에 쫓겨 사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늘 식당에서 축하드렸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올해는 잠시 휴직이라는 쉼을 선물 받아 마음도 여유로워지네요. 못하는 음식이지만 직접 만든 생신상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강희 씨도 늦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아름답다. 아름답고 이쁜 마음. 그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근데 마음의 결실? 이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또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도 네, 되게 아름다움이 피어나네요. 네, 저 그 네일아트를 자주 가는데 거기 네일아트 선생님이 요양원 봉사 가시고 또 어르신들 집에 또 이렇게 그 봉사활동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씁쓸할 때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대화 나눴었거든요. 김병희 효자 없나 봐요. 아, 정말 정말 와, 남일 같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갔다 온 봉사 중에서 너무 아름다운 봉사가 있었대요. 또 지금도 매달 매달 가는 봉사인데 어떤 목사님 부모님 가정인가?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아흔이 넘으셔서 정신이 잘 없으신데 그 집은 손길이 그 가족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묻어 있는 그 손주 손녀도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머니랑 되게 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창문에 그 매달 현수막으로 커튼이 되어 있대요. 뭐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그 집 한 곳 갔다 오면 그렇게 힐링이 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1016님 사연 보면서 또 이렇게 행복해지네요. 서로 마음은 같으니까 이런 사연들이 서로에게 또 행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망 가지고 삽시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도 드립니다.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 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호레노츠님 신청곡. 억울한 유명을 쓰고 수감된 실버스테 스텔론. 정의의 구현을 위한 그의 눈물겨운 탈옥이 시작되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종로 서울극장에서 본 영화 탈옥의 주제곡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짧게 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영화 그 포스터에 나온 글처럼 적어주셨네요. 엔딩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Ever Since the World Began. 그리고 하나 더 이어갈게요. 트로픽 썬더 중에서 댄 힐의 Sometimes When It Touches.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5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0: 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클래식 중에서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회사에 간다. 나 이거 잘 된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잘 된다. 뭐 간혹 어쩌다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특별한 일이긴 하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신나는 마음으로 회사에 왔는데 기운 쭉 빠질 수도 있죠.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남은 오후를 기분 좋게 채워갈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잘 살아봅시다.

조용필, bounce. 심장이 bounce, bounce. 회사 와서 심장이 bounce, bounce. 밥 먹고 열만 들을 때, 2986님. 그래요. 또 그 맛이 있지 않아요? 집에서 열만 들을 때 맛과 회사에서 열만 들을 때 맛. 요게 좀 다르잖아요. 집에서 어때요? 집에서 듣는 게 좋으세요? 일하면서 듣는 게 좋으세요? 아유, 물론 입에 발린 말로 언제나 좋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한번 우리 투표해 봅시다. 나는 집에서 듣는 게 좋다 1, 회사에서 듣는 게 좋다 2. 이렇게 한번 투표해 봅시다. 나나, 손, 출근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강률님? 요새 회사 가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어머, 그치? 오파로르님, 나의 짱남이 있다. 설레면서 이런, 어머, 아, 사내에 좋아하는 남정네가 있나 봐요. 세상에, 세상에. 그럼 뭐 회사가 갑자기 궁전으로 변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만 들을 때 좋아요 1번, 집에서 듣는

0: 게 좋아요. 2번. 1번 회사, 2번 집.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나의 꿈은 수 실력 발휘 쏴.

0: 기는 숭실사 이버대 숭사.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아이브의 IM 박재범의 좋아 5996님이 신청하신 곡을 들은 동안 제가 틀렸다면서요? 제 오프닝 멘트 할 때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니까 1번 처음엔 1번이 회사 2번이 집 했다가 두 번째는 1번이 집 2번이 회사 이렇게 제가 잘못 말한 거죠? 다시 듣기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이 있다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그냥 예, 그냥 1번, 2번으로 해보았는데 아우 정말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러니까 집에서 듣는 게 좋은지 회사에서 듣는 게 좋은지 그냥 그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
1: 일하면서 듣는 수영언니 목소리는 나대 노동요 1번 재원이님, 수국님. 회사.
0: 집에선 습관처럼 듣지만 회사에서는 정말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마법이 있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죠? 뭔가 조금 일이 벅차다, 또 졸리기도 하다 이러지만 그냥 내 인생의 슬쩍 라디오의 그 최고의 묘미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가는 느낌 같으면서도 잠시 못 들어도 뭐 크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1: 전 1번 집이요. 회사에서도 듣지만 눈치 보면서 이어폰 막 꼈다 뺐다 꼈다 뺐다. 집에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볼륨 크게 편하게. 그린이야님.
0: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1번 회사인데 2번 집인데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뺍시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까먹는데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해. 1번, 2번 그냥 해본 거지. 이 와중에 3번을 또 만드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영님, 저는 차에서 듣는 게 좋은 3번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9314님, 0585님, 3번.
1: 차 안에서 크게 들으면서 신나는 노래 나오면 소리 지르며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좋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근데 차는 집에서 있다가 어딜 갈 때도 차일 수 있고, 일하는 중에 차일 수 있네? 차를 운전하면 또 무조건 일한다는 아니네? 아, 정답이 없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뭐 준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월요일날 오면서 라떼를 쏘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요. 없어 돈이. 그래서 뭘 드리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께 뽀뽀를 해드릴게요. 뽀뽀. 12시에 만납시다. 화가 난다면 참여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아우, 내가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난.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2: 아유, 뽀뽀도 우리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한 번씩 서로 하고.
0: 우리 집 2PM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0: 호망이
1: 허망 허망 아이고 아이고 허망해라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아우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이런 거 하려니까 오글거려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센 반발을 키스는 느두라면서 진짜 왜 그래요? 에이 그거 반사하지 말고 다 받아 넣어둬요. 넣어둬. 아유, 0608님. 취업 전 아들 키우면서 집에서 들었던 수영 씨 목소리였는데 아들 5학년 때 취업 성공해서 지금은 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CBS 고정이라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열만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희 뽀뽀를 받으셨는데 3723님. 얼마 전 사고가 있어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으며 방송 들어요. 달려오는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퉁실퉁실 살 많은 제

몸집 덕분에 만충작용으로 덜 다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몸은 쑤시지만 기분은 업업 시켜보려고요. 환자된 기념으로 누워서 문자 보내요.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뽀뽀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더 쑤시는 건 아닌지. 이제 자전거 사고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진짜 조심하긴 해야 돼요. 또 막 빨리 가는데 맨몸으로 서로 간에 부딪히면 너무 큰 사고죠. 우리 다 조심하기로 해요. 망고님이 신청하신 김태우 하고 싶은 말. 노을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수영 씨, 우리 매장은 시장 안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휴일에만 쉬고 1년 내내 라디오는 그냥 생활이에요. 아, 6748님. 생활 속에 뽀뽀 괜찮았나요? 빅뱅이요. 20주년? 그죠? 20주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야네들이 왜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아, 내 나이를 잊었구나. 빅뱅의 신곡 많이들 신청해 주셨거든요. 강짱러버, 호랭이님 등 매일매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들어봐요. 빅뱅의 빅이에요. 이게 그냥 세 명이 활동해서 아이를 세게 했나 보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2: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설산장.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31일에 와우 큰아들이 해병대 입대요. 김준
2: 역시 뭐가 준 니는 해병대 갈 것 같아.
1: 넌 잘하고 올 거라 믿어. 응원곡으로 신청합니다. 시작의 아이 박다의 마크 튜브의 노래 듣고요. 2부 올게요.

0: 이용인수에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춤 잘 췄어요. 3123님. 이홍기의 아모르 파티. 춤 한번 추고 나갈래요. 너무 더워서 애 데리러 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애 혼자 집으로 오라 해요. 이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는 유치원에 30분씩 걸어서 혼자서 막 댕기고 그랬어요. 엄마가 데려다 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 길 알려주면 알아서 가고 그러는 거지. 친구들이랑 손에 손 잡고 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꼭 앞에서 탁 기다렸다가 탁 데리고 가고. 근데 뭐 엄마가 있으면 최고죠. 이제 데려갈 거죠? 춤췄으니까? 그래. 나도 애긴데 가야 돼. 애가 애 데리러 간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아유, 오늘도 뚜껑을 여닫느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아, 우리도 이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지? 이모티콘 만드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생겨야 부서도 생기는데, 이제 이모티콘 만들 줄 아는 능력자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탬버린이든 드럼이든 뭐든지 간에 좀 치고 놀고 있을 수 있는 거, 해드리고 싶다. 내가 정말 기려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일단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 태사자의 타임, 옥수 토박이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차태현, Again to Me, 코요태 비상사 16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진주님도 그러니까요. 신나는 노래, 냄비 뚜껑 닫는 이모티콘 쓰는 곳은 10만밖에 없을 거예요. 소중하지 않니? 요즘 같은 시대에 있는 거 없는 거 아나바다로 해갖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해가지고 이모티콘을 그렇게 써가지고 즐거움을 표현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 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탬버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2994님, 제가 근무하는 곳은 1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이라서 휴게시간과 맞아떨어지는 열만이 좋아요. 신나게 즐겁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수영님이 좋아요. 아유, 또 우리 경비 선생님,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비실에

다 이제는 좀 에어컨들이 설치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는 다행히 있는데 막 한동안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없는 것도 있고 이거 한다고 뭐 이런 뭐 이거를 트내만 해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커피 드릴 테니까 오늘도 즐거운 휴게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0109님은 아, 스케이기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니까 이제 회차 하시는 중이신가 아니면 잠시 쉬시는 중이신가? 버스에서 빼꼼히 라디오 없으면 운행 못 해요 하고 귀엽게 눈을 빡 감뜨시고 마스크 딱한 채로 이러고 내 차량 자랑. 차량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0109님의 버스를 타면 안전하다 느낄 것 같아요. 쿨 작은 기다림 무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박혜경 고백.

심플리 선데이 사랑해요. 3738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한경일 내 삶의 반 들으셨어요. 아농러브님이 우리 회사는요. 사장님이 점심에 밥을 해주세요. 근데 열만에는 이런 회사들이 꽤나 있으세요. 도시락 각자 싸서 풍성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밥을 하시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진짜 메뉴 난리 났네. 삼겹살 구이에 호박잎쌈. 겉절이에 흰쌀밥. 배불러야 부자 된 기분. 아아 오징어 묵국. 야 복지 최고 나의 일터. 근데요 이런저런 복지보다 맛있는 식사만한 복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야 호박잎 기르신 건가 어쩐가. 어떻게 보드라 왔나요? 호박잎이 부들부들해야지 딱 싸서 딱 먹었을 때. 9830님 이벤트 용품 쇼핑몰 알바 중인데 같이 일하는 분이 출근 안 하셨어요. 왜 그랬지? 수영님 목소리 들으면서 혼자 물건 찾아 택배 포장하면서 듣고 있어요. 진짜 두 명 일할 땐 몰랐는데 혼자서 일하려니 외로워요. 뭐가 일이 생겼을까요? 아유. 그래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티아라 피처링 초신성의 TTL 김현지 위스키 온더락 늘봄날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오늘 끝곡은 신문물이에요. 작사 작곡 편곡 뭐 악기 연주 노래까지 다 AI가 만든 곡 조선 힙합 마음의 숲 캡틴 수리 뿅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백반은 흰 밥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식당에서 파는 쌀밥에 국과 몇 가지 반찬을 곁들여서 파는 한상 음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큰 접시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들고 와서 한꺼번에 차리게 되는데요. 제육백반이나 고등어 백반처럼 메인 반찬이 되는 요리 앞에 백반을 붙여서 부르죠. 자, 두 시간 동안 다양한 음악이 쉬지 않고 흐르는 한동준의 FM 팝스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백반 같은 팝송 프로그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

0: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글로리아 스테판 앤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노래 1, 2, 3였습니다. 백반 얘기했습니다. 백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죠. 식당에서. 이 백반을 맛있게 하면은 모든 반찬이 다 맛있습니다. 밥도 맛있고요. 백반 같은 프로그램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FM 팝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가 자랑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외국에 여행 가셔가지고 시간 맞춰갖고 이제 FM 팝스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유행은 아닌가요? 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더 둘리스의 원탯, 데비드 스와레의 누이드 폴리, 그리고 뉴 바카라의 판타지 보이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준님이 몹시도 흔들었던 그 시절 많이 흔드셨군요. 우울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짱짱짱! 김희망님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 최고로 유행했던 댄스곡이네요. 그 시절 친구들과 놀던 생각에 어깨가 들썩들썩 요동합니다 하셨어요. 주주님이 학창시절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라운딩78님이 오늘 나이트인가요? 나이트 많이 다지셨나 봐요 옛날에. 두파리님이 88년 고등학교 때 마산 롤러장에 가서 타던 그 음악 집사람한테 자랑하듯 말하니까 저보고 날라리라고 그러네요. 낭만을 모르는 우리 와이프. 아, 그 고등학교 때 롤러장 충분히 갈 수 있죠. 나이트도 아니고 롤러장인데 그 뭐 날라리는 아니죠. 롤러 스케이트 잘 타면은 여학생들한테 인기 좋았는데. 5216번으로도 아 기분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동준 오빠 때문에 신난다 신나. 그렇죠. 신나셔야죠. 한동준 FM 팝 들으시면 신나셔야 됩니다. 무조건.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이 노래는 또 저 예전에 음악다방 아시죠? 음악다방에서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되지 않은 1982년 3월 저는 동갑내기 소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었죠. 얼굴이 하얀 그 소녀의 모습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박제된 그림처럼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여자아이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원자동 마을에 사는 엘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커졌고 저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엘양과 같은 반 친구를 통해서 제가 쓴 편지를 전달했지만 답장이 없었고 그 사이에 엘양을 좋아한다는 남자애들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좋아하는 엘양과 함께 듣고 싶다는 사연을 보냈는데 제 사연이 전파를 타는 바람에 제 친구들, 선후배, 선생님까지 모두 제가 엘양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엘양과 아무 진전 없이 중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크리스마스 때 엘양은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카드 한 장을 끝으로 저희는 광주와 목포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이곳으로 저의 짝사랑도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는지 엘양을 향한 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 저는 고3이 됐고 그해 여름방학 때 무작정 광주행 버스를 타고 엘양이 다니는 학교 앞 만화방에서 공포의 외인구단을 보면서 엘양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기다리다가 친구와 교문을 나서는 엘양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엘양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저를 본 엘양의 얼굴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광주 법원 앞 잔디마당에서 저희는 날이 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 시간은 짧게만 느껴지고 말았죠. 목포로 향하는 첫 버스를 타고 내려온 그날 저는 밤을 꼬박 샜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인연을 잘 이어왔고 마침내 1994년 겨울 결혼했습니다. 가난한 시작이었지만 내일을 꿈꿀 희망이 있었기에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살아오면서 사소하게 다투는 날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내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로 속상하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지 어느새 44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1982년 비 내리던 봄날 화장실로 달려가던 그 소녀가 준희 엄마여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 인생이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Sealed with a Kiss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김행석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1982년 3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참 만난 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44년? 아닌가? 막 44년 맞죠. 예. 야, 82년 비 내리던 봄날 화장실로 달려가던 그 소녀가 지금의 아내가 돼서 예, 준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셨다는 얘기죠. 크, 너무 감동입니다. 예술혼님이 와 첫사랑과 연을 이루다니 부럽네요. 내 첫사랑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그러셨어요. 8174번으로 사연 보내신 분 정말 멋지시네요. 듣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달달한 사연입니다. 코코님이 하이틴 로맨스 읽는 것 같아요. 엘양. 아 그래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네요. 3545번으로 중3 때 동갑 동창한테 첫 편지 받고서 보고 보고 다시 꺼내보곤 했었는데 첫사랑이 떠오른 사연입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동갑 동창한테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퇴짜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퇴짜 편지를 무슨 그렇게 길게 썼는지. 나는 결국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편지였는데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구구절절 막 나는 너랑 안 어울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김행석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만 검색하셔도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인가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과거 얘기, 현재 얘기,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어떤 사연도 좋으니까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트리오의 따따따, 세레브로의 미미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형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7: 격리나라.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

위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주스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가

0: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Fire Inc의 노래 Nowhere Fast, Streets of Fire에 수록된 그런 노래였습니다. Streets of Fire는 보신 분들 많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상당히 히트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국도극장에서 봤어요. 국도극장에서 스크린 옆에다가 하여튼 조명을 틀어놓고 이 노래가 나올 때 막 반짝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그 나이트클럽처럼. 용선님이 내년 고희를 앞두고 아내와 함께 발트 3국과 폴란드 35일간의 좌충우돌 자유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포즈난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는 아침이라 숙소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FM 팝스를 듣고 있습니다. 기나긴 여행이라 이제 한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레인보우 방송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고희를 앞두고 35일간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용선님은 멋진 여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긴 뭐 요즘에는 인터넷 잘 돼 있고 와이파이 잘 터지면 좋죠.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누르시면 FM 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

0: 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시간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를

조카커의 Unchain My Heart, 존 쿠거 멜람 캠페, Her So Good, 그리고 휴이 루이즈 앤드 뉴스의 The Power of Lov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음악 포토그래퍼님이 정신이 돌아오는 선곡 감사합니다. 클레오파트라님은 허스키 보이스 3인방이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서목님은 25일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 새벽에 도착했어요. 저번에는 영어가 되는 딸이랑 와서 쉽게 왔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저 혼자 오게 됐거든요. 아, 입국 심사 때 좀 힘들었지만 앵무새 도움이 컸어요. 앵무새요?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하우스 와이프라고 그래서 미국 힘들게 입국했어요. 하여튼 레인보우 너무 좋다. 미국은 지금 11시 20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지금 11시 24분, 25분 향해서 가고 있겠네요. 1777번으로 좋은 음악에 취하는 중입니다. 언제나처럼 너무 좋아요. 기분이 해피. 제가 해피 하셔야 된다니까요. FM 팝스 들으시면.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헬렌 레디의 Keep on Singing, 메리 호킨의 Those Were the Days.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가 함께 부른 Islands in the Stream 그리고 디온 워윅의 Heartbreaker까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돌리 파튼 타계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FM 팝스 시작하자마자 그 추모의 글을 그냥 엄청 보내주시고 돌리 파튼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추모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931번으로 곧 6학년이 될 나이인데 올해 2월에 개인사업자가 됐습니다. 7개월 가까이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생애 첫 유럽여행을 갑니다. 작업실 겸 매장을 열흘 정도 비워두게 됐는데 잘한 일 맞을까요? 동주님이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마음 편히 다녀올게요. 그러셨어요. 잘하신 거죠. 아, 쉼표, 인생의 쉼표는 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 음악에도 항상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 아, 그래서 힘 많이 내시고요. 잘 될 겁니다. 유럽 여행 어디로 가세요, 근데? 하여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럽 쪽에서 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고 나면은 이게 잘 못 찾아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노래 두 곡. 빨리 보내드렸네. 시간이 안 돼. Kenny Loggins의 For the First Time, Michael Bublé의 Hom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0: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음악 들으시면서 힐링 많이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애냐의 노래입니다. Book of Day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

0: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혹시 이런 말 익숙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야, 파란불이다, 건너자. 가만히 있어보자.
1: 오늘 어디 선 보러 가?
0: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익숙하다면 연륜이 좀 있다는 증거랍니다. 말에도 세대의 습관과 정서가 묻어있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 우리 세대구나 하고 웃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도 익숙한 노래들 속에서 편안하게 놀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전영록 종이학이었습니다. 우와 언제적 노래 천 마리 학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최은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종이학도 있었고 뭐 학알도 있었고요. 제 생각에 기억에 거북이도 접었던 것 같고 또 뭐 있었죠? 아 저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 말이죠. 박은실 씨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너무 웃겨요. 웃겼다는 거는 공감하셨다는 거야.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파란불이다 하고 건너자 이럴 때 그게 왜 파란불이에요? 녹색이죠? 그렇죠. 그 녹색이거든요. 그래도 우린 다 공감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 한마디 들어도요. 우리 세대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가요 속으로는 그런 노래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채워지죠.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 얘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저는 이거요. 저는 이거요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드실래요? 이 뜻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네이버대 송수아.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알로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샤브올데이.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잔잔하게 음악 감상하기 좋은 두 곡이었습니다.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조동진 씨의 제비꽃 710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6947번으로요. 휴가 2일차 휴가 중이시군요. 궁평항의 하늘이 한 폭의 수채화 같아서 공유해 봅니다. 아, 여기서 석양까지 보고 가려고요. 저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걸 못 보실 텐데 말이죠. 궁평항의 하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사실 직접 보면 이 몇 배가 더 아름답죠. 카메라에 다 담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5419번. 제가요, 자주 깜빡거린다고 하니까 큰아이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렇다는군요. 그래서 일정을 살짝 지우고 라디오를 듣는데 좋아요. 선풍기 바람도 좋고 우리 때만 알아듣는 그런 말들도 좋고 우리 때만 알아듣는 그런 말. 오늘 이런 글로 시작을 해봤잖아요. 이런 얘기로. 이건 잘 차려입고 오면은 꼭 뭐 선 보러 가냐? 그리고 그 멜로디가 자꾸 붙는 거. 이게 젊은 세대들이 들으면 왜 저렇게 노래를 하면서 말을 하지? 이런데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 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뭐 찾던가 꺼낼 때 이런 소리. 이거 좀 안 내볼까요? 아니면 편하게 그냥 내볼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 선정되신 분께는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유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민혜경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 만나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5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야, 135번째 친구 찾았습니다. 월요일에 군대 동기인 이재균 씨를 찾는다는 송유정 씨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두 분 다 늦게 입대하셔서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다는 사연이 생각나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 좀 많이 드셔서 늦게 군대 입대하시면 어린 녀석들이랑 막 야, 서로 의지가 됐다는 사연. 어제요, 이재균 씨가 방송에 소개된 당사자가 전대요 하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재균 씨 지인분도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요. 두 분 서로 통화하셨고 정다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하셨답니다. 목소리가 여전했다며 좋아하셨는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저희도 진짜

라고 먼저 써주시고 신청곡 사연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이제 136번째 친구의 만남 기다립니다. 하, 이게 135번째가 이루어졌는데 생각할수록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완선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751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최정임 씨의 신청곡 정수라 환희였습니다. 이춘희 씨 아침 10시 정도부터 고구마 줄기를 벗기고 있는데요. 12시에 이수영 씨 만나고요. 2시에 한동준 씨 만나고요. 4시에 승화 씨까지. 설마 6시 김용신 씨랑 8시 김현주 씨까지 고구마 줄기 까면서 만나고 있지는 않겠죠? 아니 도대체 고구마 줄기를 얼만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춘희 씨 고구마 되시겠네 그냥. 얼른 마치시고 쉬십시오. 최혜정 씨 백화점에 더위 피하러 갔다가 점심 먹고 반지갑 사고 저녁 메뉴로 족발까지 사왔습니다.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있을걸. 에어컨 전기요금보다 쇼핑에 더 돈 썼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최혜정 씨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표현도 참 그러네요. 내 배보다 이 배꼽이 더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 이게 뭐야. 이소라 바람이 분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무진이 부른 가을 타나봐, 그리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였습니다. 4203-2720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참 쉽다 네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전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동원, 박인수 씨가 함께 하시죠. 향수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0: 요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about you.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 싸이 이재훈이 함께 부른 낙원이었습니다. 낙원. 아, 여러분의 낙원은 어딘가요? 저는 뜬금없이 낙원 상가 있죠. 거기 막 악기들 많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기타도 많고 기타가 있는데도 괜히 가면 하나 사고 싶고 꾹 참고 옵니다. 네, 낙원 상가가 생각났습니다. 뜬금없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개.

0: 내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소영애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한진영 씨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은 1967년생 남원 중앙국민학교를 다닌 한진영 언니입니다. 저와 진영 언니는 전북 남원시 도통동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친해졌습니다. 한진영 언니의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언니네 집으로 자주 놀러 갔는데요. 항상 진영 언니의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곤 하셨습니다. 언니가 볶음밥도 자주 해주고 함께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고민도 나누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언니의 권유로 작은 교회에서 열린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언니의 가족이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간 후에 간간이 소식을 전하며 지냈었는데요. 한진영 언니가 20대 초반에 CCM 가수로 활동하는 것까지 소식을 접하고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한진영 언니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 가요 속으로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선희 영. 1967년생 남원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전북 남원시 도통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한진영 씨.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소영애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136번째 만남을 기대하게 되네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우연희 씨의 사연인데요. 오늘 남편 쉬는 날이라 조조 영화 보고 미뤘던 치과 검진 갔다가 점심 먹고 시장 떡집에 줄 서서 시루떡 사왔어요. 남편이 떡보거든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평범한 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조조 영화 아침 일찍부터 영화 한 편 보시고 치과 검진도 중요한 건데 이것도 다 마치셨고 좋아하는 떡도 이렇게 한번 사서 먹는 정말 좋은 하루가 되셨겠네요. 좋은 하루에 좋은 노래 한 곡 더합니다. 혜은이 독.

내일이 찾아오면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씨가 함께 부른 노래죠. 황은정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뒷번호 1111번으로 청해 주신 조용필 씨의 기다리는 아픔이었습니다. 8365번으로 주셨는데 80 넘은 저희 엄마. 제가 가끔 가면 감자나 옥수수를 쪄주시는데요. 뜨겁다면서 젓가락에 끼워주시네요. 호 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아직도 어린 딸로 보이나 봅니다. 예, 엄마들은 그렇게 뭐든지 다 생각을 해줘요. 그거 손 뜨거울까 봐 젓가락에 끼워주시는 이런 모습들 고맙습니다. 자, 4325번 사무실이요? 침묵실이에요. 남편이 거래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심 먹고 방금 전까지 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아이스 라떼 한잔 먹자고 해서 아유 제가 사러 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말이 필요가 없죠. 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죠. 달달한 아이스 라떼 한잔 이거 달달하진 않겠구나. 드시고요.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0912번. 어제 고2 아들과 심하게 갈등을 겪고 제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라디오 사연에 이런 사연들도 참 많고요. 일단 엄마 집으로 왔는데 회사에도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현명한 엄마가 되어야 하는 건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게요. 고2 아들과의 심한 갈등. 계속 있어 왔던 건데 지금 0912님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거를 그 고2 아들과의 갈등을 겪고 집에 있기가 쉽습니까? 잠깐이라도 어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고맙게 느껴지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0912님. 자, 산울림의 노래 안녕 준비해서요. 이 노래는 61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볼빨간 사춘기가 불렀어요.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새롭게 들리네요, 이 노래가.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그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승화 씨 목소리로 감상하고 싶은 노래라고 신청하셨습니다. 8923번으로 정해주신 김목경 씨의 부르지 마 될까요? 하셨어요. 예, 가사를 찾아서 몇 번 불러봤습니다. 부르지 마, 오늘 제가 불러볼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이태원 씨의 노래 솔개, 윤한기 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 836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광고 전에 들어봤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친정집에 가면 찐 옥수수와 감자를 젓가락에 끼워주시는 이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죠. 8365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임영웅 순간을 영원처럼, 7603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포도송이 참 좋네 싶을 때 포도알 수가 대략 70개, 8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6월에 자잘자잘한 포도꽃이 지고 그 자리에 포도알 300개 정도가 달리기 때문에 보기 좋은 포도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봄, 여름 내내 자고 나면 자라있는 곁순, 덩굴순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대요. 이 모든 게 포도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포도알을 솎아줄 때는 모양을 잡아가면서 해야 돼서 포도 키우는 사람들은 이 말이 절로 나온답니다. 포도 송이를 조각한다. 8월에 만나는 까만 포도 한 송이는 그런 거였어요. 예술품이었어요. 오늘 우리 손길이 간 것 모두가 유무형의 작품들이었다. 인정하고 집으로들 가실까요?

포인터 시스터스의 슬로우 핸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 하순 고랭지 포도 수확이 한창인 시절입니다. 포도 농사가 그렇게 힘들대요. 저는 외할머니 댁이 포도 농사를 지으셔서 방학이면 모든 가족들이 농장에 가서 어렸을 때 포도 따기를 했거든요. 특히 알 속기. 숙련된 사람이 일일이 포도송이 맨 위부터 쭉 둘레를 돌면서 아홉알, 아홉알, 다섯알, 다섯알, 세알, 세알, 두알, 두알 이런 식으로 포도알 개수를 줄여서 송이 모양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조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올해는 폭염이 심해서 포도알이 볕에 익다 못해서 화상을 입는 피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포도 생산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알도 엄청 크고 색깔도 뭐 연두색, 자주색, 검은색 여러 가지고 씨도 없는 여러 다양한 품종의 포도가 있지만 저는 알은 크지 않고 알맹이만 입에 넣고 껍질을 빼면서 이렇게 물도 쭉 들어오고 씨를 꿀꺽 삼키는 재미가 있는 그 옛날 캠벨 포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올해 8월에는 포도 한 송이 앞에 놓고 조금 할 말이 늘겠는데요. 얼마나 예쁜가 조각품 같은 거 눈여겨보겠는데요. 8월 26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서울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 돌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5일 오늘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녀를 추모하면서 노래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돌리 파튼의 졸린 그리고 9to5 두 곡 함께 들으셨어요. 포도농부입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오늘 종일 캠벨 수확했거든요. 오늘도 너무 더웠습니다. 이분의 닉네임은 포도세요. 이분께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보리맘님도 캠벨 포도 좋아하시는군요. 최고 최고. 저희 집은 포도 한 송이를 내놓으면 포도 껍질, 포도 씨, 속 안에 든 과육까지 모두 먹고 앙상한 줄기만 남아요. 포도 씨를 아득아득 씹는 맛이 있거든요. 포도 씨를 이렇게 야무지게 씹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항상 꿀꺽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사셨죠? 잘 사셨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느껴지는 이 노곤함, 뻐근함, 뿌듯함, 홀가분함, 그리고 지친 마음까지 다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회사에서 전 직원 필수 교육을 받았어요. 온라인 교육만 받다가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좀 귀찮은 마음으로 갔는데 노무사님이 강의를 참 잘하셔서 머릿속에 쏙쏙 박혔어요. 마지막에 크게 박수친 것도 모자라서 굳이 노무사님께 찾아가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고 인사까지 드리고 왔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는 뭐 강연이나 수업이나 진짜 좋았으면 꼭 정말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혹시 모르실까봐 자기의 강연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캐치님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또 누구를 북돋우면서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영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Commodores Three Times a Lady 이어서 Stylistics You Make Me Feel Brand New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저는 오늘 정말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퇴근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 용신님 목소리하고 좋은 노래 들으니까 참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왜 힘들다고만 생각했을까 싶네요. 따뜻함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투실 언니님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면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이 노래 나갈 때 딱 주셨어요. 이 노래 덕분인가? 그러니까요. 이 노래 제목처럼 나를 아주 새롭게 만들어준 이 음악들 너무 고맙죠. 투실 언니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 거고요. 노래 두 곡을 더 들었습니다. Hugh Grant, Hayley Bennett, Way Back Into Love는 8734님 청해 주신 노래고요. 그리고 크리스틴 벨, 산티노 폰타나, Love is an Open Door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이승주님, 저는 평소 뺀질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알찬 하루 보냈어요. 조카 밥 해먹였어요. 큰 조카네 김치랑 반찬도 싸서 보냈어요. 사람 노릇 쪼매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안소윤님, 월급날 다가왔어요. 거래처 결제해주느라 종일 바빴어요. 결제 다 해주고 나니 우리 부부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웃고 싶은 마음 듭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참 신기하죠. 사람이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면 참 내가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해줄 일 딱딱 해주고 나면 내 몫은 작아져도 뿌듯하고 또 떳떳하고. 오늘의 대상 대단자 이승주님, 안소유님 두 분께 저도 커피 한 잔씩을 딱딱 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0707님 청해 주신 노래, 조니의 Don't stop believing 들으셨습니다. 6시 46분. 지금 하늘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새털구름과 어우러진 예쁜 하늘. 애쓰느라 버티느라 고생한 우리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멋진 화가가 그려준 그림보다 더 멋진 하늘이 있어요. 라고 8931님께서 주셨고요. 3197님도 오늘 매우 힘들고 지친 하루인데 퇴근하는데 하늘이 저한테 용기를 줘요. 힘을 줍니다 하셨거든요. 이 정도 사연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얼마나 예쁜 하늘, 멋진 하늘이 떠 있는지 보시면서 노래도 들으세요.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9779님 신청하셨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신디 로퍼 True Colors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신님이 하늘 보라고 해서 마당에 나왔는데 진짜 멋지네요. 9647님. 저 지금 베란다 문 열고 하늘 봤어요. 지금은 하늘이 잔잔한 바다 같아요. 조윤진님도. 강아지랑 산책 나왔는데 하늘 너무 멋져요. 토토님도. 하늘 한번 쳐다봤습니다. 1405님도 다 지금 한 번씩 올려다 보셨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아까 근데 한 10분 전이랑 지금 또 모습이 달라져서 저도 유심히 하늘을 관찰했거든요. 아까는 하늘이 약간 짙은 하늘색에 구름이 있었는데 노을에 물들어서 옅은 주황색, 살구색 그런 구름이 막 새털처럼 물결 무늬처럼 쫙 퍼져 있던데 그새 이 노래 나가는 사이에 또 하늘의 모습이 달라졌네요. 셀린 디온의 A New Day Has Come 김성윤님.

해주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약간 시즌송처럼 새해 첫날에 좀 많이 나가고, 그죠? 새로운 출발할 때 좀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아까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이 노래도 새해 첫날에 꼭 듣고 막 그랬던 노래인데 괜찮아요. 오늘부터 1일 이러면은 사실 첫날이 될 수 있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이러면 될 수 있잖아요. 2640님이 간호조무사로 일한 지 1년 됐어요. 하루 종일 서서 쉴 틈 없이 일했더니 오늘도 다리가 붓고 무겁습니다. 그 무게만큼 엄마의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져요. 맞벌이를 해야만 가능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등 떠밀리다시피 나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벌써 그 새날 시작해서 1년이 되신 날이래요. 얼마나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고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1년 딱 찍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면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2부 시작했고요. 캐치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비욘세 러브 온 탑 홍은경님 신청하신 노래 마이클 잭슨 노래 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이 수영 끝나고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꾸순이님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 The Girl is Mine 들으셨어요. 외근 업무가 늦게 끝나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들 퇴근하시는데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다니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아, 오늘 진짜 무척이나 더웠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인상을 쓰고 다닌 것 같아서 지하철에 비치는 제 모습이 좀 미워 보여요. 지금이라도 좀 웃어보려고요. 야근해야 하는데 그래도 목소리 들으면서 신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볼게요. 8450님께 응원의 커피 한 잔 전해드릴게요. 내일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베트남 여행 가세요. 어린아이처럼 설레하시는데 며칠 동안 계속 여행 와서 입으실 옷을 저한테 보내시고는 이게 낫냐 저게 낫냐 물어보셨는데요. 내일 가실 때 입고 가시라고 예쁜 티 하나 샀어요. 티랑 같이 드리려고 베트남 돈 환전 두둑히 해놨습니다. 좋아하실 엄마 생각에 저까지 괜히 설레네요. 깜짝 선물 엄마가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3544님이세요. 6681님이신데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추 따고 11시에 정형외과 가서 허리 협착증 시술하고 마취 깨어나자 돌아와서 오후 3시 30분에 고추밭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각까지 고추 따면서 저녁 스케치를 듣고 있어요. 허리는 좀 아프지만 귀농했으니까 농부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6681님이 지금 막 다시 주시고는 저 고추밭에서 집에서 돌아오는데 아 하루를 위로해 주네요 하시면서 주셨어요. 아니 그

허리 협착증 시술을 무슨 마트 가서 장 보고 온 것처럼 그렇게 쭉 가고 다시 돌아오셔서 곧장 일하시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6681님은 좀 그래도 쉬셔야죠. 농부이시지만 농부도 쉬어야죠. 6681님이 좀 편안하게 오늘 저녁에 잘 쉬시고 내일도 천천히 일어나셔서 느긋느긋하게 새벽 4시는 안 돼요. 너무 피로하실 것 같아요. 6681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7시 21분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카를라 브루니의 문 리버 듣겠습니다. 9678님 청해 주셨고요. 브래드의 If, 턱샘님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일 시작하시고 바쁘시겠어요. 응원을 보냅니다. 르블랑 앤 카의 폴링까지 세 곡 들을게요.

태백에서 캠핑 중인데 온무가 내려앉아서 몽환적인 분위기예요. 어울리는 음악 좀 들려주세요. 화정땡님 주셨는데 이보다 더 몽환적일 수는 없죠. 제베타스딜의 Calling You 들으셨습니다. 5802님 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크리스 보티 스팅의 La Belle Dame Sans Regret, 미련 없는 아름다운 여인, 이런 뜻이에요. 노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9136님이세요. 저희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의 10대 시절 등굣길에 함께해 주었던 언니가 저녁에 라디오 진행하신다고 해서 반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제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서 이번 2학기에는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오래전 친구 만난 것처럼 반갑고 뭉클한 마음, 저도 그래요. 반가움에 커피 한 잔 받으세요. 9136님, 미소님. 그리고 며느리가 아파서 10일간 손주 돌봄하고 집안 살림 돌봐주다가 지금 집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편안한 음악이 평안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어요. 라고 카라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5139님은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일산에서 의정부로 출퇴근하는데 항상 퇴근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잘 올 수 있도록 일산에서 의정부까지 꽤 먼 거리를 잘 오고 계시죠? 5139님의 아내분이랑 그리고 동욱님도 잘 듣고 계시죠? 8073님은 저희 로고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로고송 말씀을 진짜 많이들 해주세요. 로고송에 저녁 스케치가 지향하는 방송 목표가 다 들어있어서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라고 사실은 더 긴 글을 주셨거든요. 저녁 하다가 필 받아서 적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끝 토닥토닥 해주는 이곳이 그대의 집이죠. 말고도 저희가 한 3-4개를 로고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집으로 가는 라디오를 200%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는 집에 계속 있거든요. 저는 퇴근을 안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퇴직을 해서 지금은 회사에 안 다녀요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데려가고 싶은 집은 꼭 물리적인 집이라기보다는 캐치님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놓이고 쉴 수 있는 그런 곳 이야기예요. 그런 곳으로 손잡고 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월플라워스의 One Headlight, 이 노래 듣겠습니다. 노을 신사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0: 경유에게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형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포레스트 검프 OST 중에서 I'm Forrest, Forrest Gump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하던 중에 갑자기 전화를 끊자 하세요. 왜? 하니까 저녁 스케치 클로징 멘트 들어야 한다고. 이런 애청자가 있어요. 1130님. 네, 끊으셔야 해요. 지금 저희는 클로징 멘트를 할 거거든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길었던 여름에 메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 나중에는 막 라면을 10대봉지씩 끓이고 햄버거를 이만큼 쌓아놓고 먹던 먹방 유튜버들의 밥상도 이젠 서서히 계절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살얼음 해산물을 찾거나 아니면 제철 음식을 펼쳐놓고 막 가을 맛보기가 한창이던데요. 물론 낮 기온은 아직도 여름이지만 입맛은 확실히 가을을 만난 것 같아요. 아, 오늘 저녁 밥상을 공개해 주시면은 저는 후식으로 2시간 내내 커피 쿠폰 준비해 볼게요.

이런 노래도 있네요. 연경님이 별루무 노래가 다 있네요. 이 노래가 원래 이 성기환이란 인디밴드 출신의 가수인데 라면을 끓이며 해요. 그래서 원곡은 사실 이렇게까지 괴기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리믹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아니 오늘 먹방 방송을 보는데 라면을 열대봉지를 쌓아놓고 막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는데요? 아니 어떻게 라면 15개, 20개를 먹을 수 있단 말가? 어떻게 치킨 100조각을 단숨에 해치울 수 있단 말가? 막 그러면서 먹방을 열심히 봤습니다. 유튜버들의 그 그릇 비우는 거 보면 야 저거 정말 힘든 직업이다. 배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먹던 음식이 이제

0: 네, 가을 반찬이랑 자리를 바꿔앉는 걸 보면서 오늘 첫 곡은 재밌게 한다고 성기환의 라면을 끓이며 전해드렸는데 뭐지?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자, 앞으로 또 다른 분위기로 확실하게 예, 10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여러분 밥상이 궁금해서 최근에 아니면 뭐 오늘 드신 것 중에 뭘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던가. 뭐 사진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는 거기에 맞는 후식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는 제철 음식 같은 거 없나요? 그것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숭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1: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

아직도 한낮엔 너무도 뜨거운 여름이죠. 그래서 여전히 재난문자에는 물놀이 조심하십시오. 물을 많이 드십시오. 햇볕에 너무 오래 장시간 나와있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글이 계속 오고는 있지만 역시 밥은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게 최고지요 하고 0995번으로 며칠 전 친구들하고 무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냉짬뽕과 김치찌개, 냄비밥을 해 먹었습니다. 어떤 찌개보다 맛있었어요. 어디 사진을 볼까요? 오, 냉짬뽕. 오, 홍합도 있고요. 김치찌개, 뭐, 소세지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김도 있고. 정말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웃으며 떠들며 먹는 밥맛이 그야말로 최고지요.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좋습니다. 0995번으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예 증거 사진 잘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여름에는 제철 음식 가지밥이 최고지요. 오 0636번으로 글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참 엄마가 어머니가 여름에는 콩나물밥 가지밥 그런 거 참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맛있겠어요. 이렇게 가지밥을 해주시는 엄마가 있으니 그때 자녀들 또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0636번으로 글 주셨고요. 7944번 명화님이 청해 주신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또 인숙님의 어니언스의 편지 듣고 싶다고 주신 신청곡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자, 두 분께 가지밥과 그리고 냉짬뽕 주신 0995번으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유 너무 더워서요. 우리는 보양식 훈제오리 숙주찜 해 먹었어요.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양식 훈제오리에 숙주찜. 진짜 확실한 보양이 될 것 같은데요. 섬지마이님. 그런가 하면은 정말 간단하죠. 아우 더워서 전 요리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느닷없이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막 넣고 끓였더니 이것만으로도 밥 한 공기를 뚝딱 했습니다. 대구군요. 저녁 8시 기온은 32도. 지긋지긋한 이 여름이 언제쯤 갈까요? 갑니다. 곧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모바일 쿠폰 두 분께도 보내드릴게요. 위운량님, 호규님 청해주신 장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쵸, 여러분? 심수봉 젊은 태양 손동기님 0840번으로 또 법성님 지우님이 청해 주신 윤상 이별의 그늘 도진님 현영 누나의 꿈 청해 주셨고 장현 나는 너를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7158번으로 아휴 세상에 여름 음식 하면 요즘 또 이 새우 굉장히 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하구이 먹었어요. 대하구이의 마지막 피날레는 대하머리에 버터구이종 바짝 구워가지고 짭조름하게 아주 시원한 맥주에 한잔 마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바짝 구워야 돼요. 그렇죠? 굽다 못해 튀기다시피 해야죠. 이 대하머리님은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어쩜 칼라까지 이렇게 맛있어 보일까요? 또 1827번으로 아유 오이지가 최고죠. 아주 매콤하게 매콤달콤 새콤하게 오이지를 부치셨는데 1827번으로 찬물에 밥 말아서 뚝딱 오이지 한 그릇 먹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입맛 없을 땐 이것도 참 좋아요. 오이지에 찬물에 물 말아서 밥을 먹는 거죠. 아 중국식 냉면 어때요? 중식당 계절 메뉴잖아요. 새콤달콤한 함흥냉면과 슴슴한 평양냉면의 중간맛. 중국 냉면 전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한 그 비교를 하시네요. 근데 중간맛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땅콩 소스가 많이 들어가야 또 맛있죠. 올해 몇 번이나 중국 냉면 더 먹을까? 9397. 저도 중국 냉면 좋아합니다. 맛있게 잘 드셨겠어요? 대구인데요. 이열치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낮에 낙지볶음 먹었습니다. 왜 낙지가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단 말이

먹었잖아요. 땀은 한가득 흘리며 먹었지만 몸보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설마 소가 쓰러졌는데 낙지 먹는다고 벌떡 일어날까? 근데 그만큼 보양식이란 얘기겠죠. 아이고 참 맛있게 잘 드셨으니 다행입니다. 읽어드린 분들께 모바일 쿠폰 후식으로 보내드리고요. 와, 별빛 나라님 오늘 영덕 전통시장 구경 갔는데 별빛 카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곡물 라떼도 먹고 여주인장님과 함께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소개하면서 제 닉네임이 별빛 나라예요. 별빛 나라 오늘 방송에 꼭 나올 거예요 하셨으니 안 읽어드릴 수가 있나요. 예, 별빛 나라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별빛 카페에 갔다 오셨네요. 김범룡입니다. 카페와 여인.

0: 제목이요. 너무나 사랑해서도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도 아니고 죽도록 사랑해서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최양숙 죽도록 사랑해서. 시노메모로 너무 잘 아는 멜로디죠. 영화 형사의 주제곡으로 깐쩌네 가수 알리다 첼리가 불렀는데 우리말로 죽도록 사랑해서라고 번안이 돼서 제목만으로도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그런 곡이 아니었을까. 또 김보석님 7324번으로도 안치환 내가 만일 청해 주셨고요. 카페와 남정네가 아닌 카페와 여인 김범룡의 노래 세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아이 두 강지맘님이 이제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떡 하나 먹었는데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듣자니 먹는 음식 음식 얘기할 때마다 군침이 꿀떡꿀떡. 어쩌면 좋아요. 얼른 가셔서 맛있는 거 드셔야겠습니다. 금수님이 아 배가 고파요. 후딱 집에 가서 파김치랑 라면 살만 먹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먹자마자 물론 에이 괜히 먹었네 하겠지만 지금은 오로지 라면 생각뿐입니다. 배고플 땐 라면, 짜장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집니까?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사랑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4: 홈픽.
13: 홈픽.
1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0262또 5419번으로 정해주신 장혜진 내게로 전해드렸습니다. 9563번으로 첫 문자 보내요. 듣기만 하시다가 잘하셨습니다. 저는 매장 음악 큐레이터인데요. 올드가요를 편성할 때 행복한 동행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더 정신 반짝 차려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음악 선곡을 잘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선곡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또 선곡을 하고 있죠. 우리님께 음악 큐레이터 더 열심히 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구아바라 시세이 작가의 포토멘터리죠. 사진의 얼굴인데 이 물꽃의 전설을 만든 다큐멘터리의 거장 고희영 감독과 일본의 보도사진작가죠. 구아바라 시세이가 이제 이방인의 눈으로 본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또 감독인 고희영의 눈으로 영상에 담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9월 2일에 개봉합니다. 그래서 구아바라 시세이의 포토멘터리 사진의 얼굴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9월 12일에는 제가 직접 관객과의 대화에서 모더레이터로 무대에서 여러분 만날 계획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반드시 살고 계신 지역을 함께 적어서 신청을 해 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사진의 얼굴 해서 적어서 신청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가든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11: CBS FM.

원래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곡이죠. 이동원님이 헤이라는 제목을 붙여 예, 번안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태안님 또 9634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아, 원곡도 헤이인가요 제목이? 어, 맞죠 헤이. 거기는 영어 헤이, 이거는 한글로 헤이. 그 차이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 남자분 웃음소리가 나는데 스튜디오에 남자분이 계세요. 예, 멋진 남자분이 한 분 계시죠. 박상완 프로듀서라고요. 진짜 멋진 남자가 한 분 계십니다. 왜 제 목소리가 별로 믿음이 안 가세요? 멋진 남자라는 게 진짜예요. 또 이은하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1084 휴대전화로 0840번으로 그리고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시영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정말 말랑말랑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2858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늦게 만나서요. 장거리 연애 시작한 연인이에요. 미래를 약속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루 종일 나누고 있지요. 어제 레인보우 어플 공유하면서 잘 듣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거리가 멀지만 레인보우 음악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 듯해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송송 우리 자기 사랑해요 하셨는데 송송 우리 자기님 지금 듣고 계시죠? 송송 우리 자기님하고 2858 우리 휴대전화님하고 두 분 함께 나눠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동행 안에서 사랑을 더욱더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명희님, 월남스키님 청해주신 곡 권성연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라고요. 늘 섬기는 마음과 베품이 많은 저의 친구 혜임이. 혜임아, 네가 있어 이 세상이 너무 따뜻해. 와, 정말 따뜻한 사연이죠. 우리 지연님 글 주셨는데 좋겠어요. 그런 멋진 친구 혜임님이 계셔서. 혜임님 만나면 차 한잔 드세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최은옥 가을의 연인 7769번으로 또 애경님 청해 주셨고요. 2691번으로 홍민의 웨딩드레스 들으시면서 야 홍민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진짜 오랜만에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꽃보다 시리즈의 삽입곡이죠.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근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머리 나쁜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상우님 청해 주셨고 권상현 한여름밤의 꿈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요즘 부쩍 큰아이가 저녁 산책을 나가자 그래요. 진로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위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딸 응원해 항상. 0781번으로 아주 쿨한 모녀의 부녀일까요? 그런 대화인 것 같습니다. 산책하시면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산울림입니다. 안녕.

사랑하는 친구가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야, 난 큰 돈 필요 없어. 그냥 너 만났을 때 밥 사줄 정도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0: 노래 신청하시고 오늘은 안 들어오시네 생각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오늘 힘든 하루셨군요. 1182번으로 정해주신 송창식 고래사냥. 이 노래 듣고 힘이 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정래님도 정해주셨고 산울님 안녕.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질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2: 오늘이 음력 7월 14일 내일 이 시간엔 둥글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보름달은 추석 한가위.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411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0: 만듭니다.
1: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들풀 위로 손수레 한 대가 지나갑니다. 바퀴에 눌린 풀잎은 한동안 납작 엎드려 있죠.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구겨진 잎을 다시 펴고 있습니다. 권영상 시인은 그 모습을 파득파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가만히 그 글자를 보고 있으니 참 힘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어김없이 우리는 또 한 주의 중반을 넘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느라 조금 눌리고 구겨지진 않으셨나요? 계획대로 풀리지 않은 일도 있고 괜찮은 척했지만 괜찮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하루를 다 지나온 걸 보면 우리 안에도 들풀 같은 힘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써니 써니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권영상 시인의 들풀이라는 시를 보면 방금 손수레가 지나간 자리, 바퀴에 밟힌 들풀이 파득파득 구겨진 잎을 편다. 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파득파득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다가와서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파드득 파드득의 준말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전의 설명만으로 완전히 다 전해지진 않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작은 몸짓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주의 중간을 지나온 우리도 이런저런 일에 눌리고도 구겨지기도 했겠지만 편안한 음악 곁에서 조금씩 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비버대 승수아.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카티프로 시작!

0: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현!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정희령의 기도, 유엔의 선물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니 몸을 좌우로 흔들거리며 듣게 되네요. 오늘 딸이 영화 예매해줘서 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화가 3시간이라 조금 피곤하지만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와, 요즘 핫한 영화들 많이 개봉했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들어가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아지트님, 수요 고개를 넘었네요. 유후, 불행하면 구겨졌다. 또 조금 행복하다 싶으면 펴지면서 그렇게 맷집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구겨졌다, 펴지면서. 그렇죠. 빳빳한 채로 있는 것보다 구겨졌다 펴지고 구겨졌다 펴지면서 단단해지고 즐겨지는 거. 그것도 멋지네요. 여름은 갈 준비를 하는데 더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647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따로따로인가요? 여름은 갈 준비하는데. 더위는 왜 따로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가을이 올 법도 한데 올 때가 됐는데 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미련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힐링할게요. 그림 그리님 보내주셨고요. 2037번으로는 하늘은 오늘 하늘 흐렸지만 햇살은 부끄러운지 얼굴은 내미질 못하고 더위를 보냈네요. 가을이 벌써부터 그리워요. 오늘도 무사히 보내고 집으로 하시면서 하루 마무리 꿈음 들으며 행복 충전하겠습니다. 노래라도 들어보고 싶어요. 윤도현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 좀 쓰게, 가을이 좀 보내줘요. 6472번으로 보내셨고요. 가을 노래가 연속으로 나오네요. 제발 가을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9월이 곧 다가오는데도 폭염이 너무 심하네요. 마리님. 왜 많은 분들 보내셨어요. 그러게요. 이 노래들이 가을에 빨리 데려올 수 있다면 좋겠네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리고 김광석의 음성이었습니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예전에는 냉면이 여름철 가벼운 한 끼였다. 더운 날 입맛도 없고 밥 차리기도 귀찮을 때 그냥 냉면이나 먹을까 하던 음식. 김밥도 마찬가지였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 애매할 때, 그렇다고 끼니를 거를 수도 없을 때 먹던 가장 만만했던 메뉴. 그런데 요즘은 냉면 한 그릇이 2만 원 가까이 하기도 하고 김밥 한 줄도 5천 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제는 조금 결심이 필요한 음식이 돼버린 것. 혼자 먹을 땐 그나마 괜찮지만 둘이 냉면 두 그릇에 만두라도 한 접시 곁들이면 계산서를 받기 전부터 슬쩍 머릿속으로 합계를 내보게 된다. 음식값이 이렇게 오른 데는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폭염에 식재료값이 오르고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된 것. 식당 사장님들도 값을 올리며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만 원 한 장으로 한 끼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먹는 사람에게도 파는 사람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겠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 둘 줄어든다는 건 생각보다 이래저래 서운한 일이기는 하다. 밤의 끝자락에서 냉면 한 그릇, 김밥 한 줄 앞에서 망설임 없이 주문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맛있게 먹은 한 끼가 있다면, 그래도 그건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꽤 괜찮은 식사가 아니었을까? 한 끼의 진짜 값어치는 영수증에는 적히지 않는 법이니 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소은이었습니다. 키친.

7685번으로 청해 주셨던 노래 김건모의 드라마 신승훈의 날 울리지마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윤상의 노래였습니다. 한 걸음 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6: 제 마음속 최대 최고의 가을 노래인데 라디오에서는 아직

들은 적이 없네요. 3001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저희도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 우연난 이현욱입니다. 마지막 너를 보내며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0707번 그리고 231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버즈의 가시였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친구네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를 따왔어요. 싱싱한 포도로 포도주 담그고 숙성시켜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아, 친구분이 포도 농장을 하신, 오늘 엄청 덥지 않았나요, 낮에? 어우,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맛있게 포도주 담가서 드실 생각 하면서 좀 버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비타민은 산행이에요. 주말마다 산행하면서 우리나라의 50개의 명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황산 고고싱입니다. 응원해주세요. 8540님. 와, 산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볼거리가 있고 어느 산책로가 어느 등산로가 좋은지 막 이런 걸 다 꿰고 계실 것 같아요. 다녀오셔서 또 이야기 나눠주세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박효신의 동경 토토로 밈님 신청곡이었고요. 성시경의 차마 해숙님이 정해주신 노래였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마이 멜로디님, 회사에서 사수로 만난 분이 있는데요. 너무 심성이 착하시고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마음이 가요. 마음이 너무 커질까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라 싱숭생숭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떠오르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고 너무 미리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다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애써 뭐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고 더 커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인절미님, 이 선선함이 너무 좋아요. 낮에는 뜨겁디 뜨거웠는데 저녁부터 불어주는 이 바람에 얼마나 행복한지. 주방 마감 다 했는데 늦게 들어온 막둥이가 또 저녁을 안 먹고 왔는지 삼겹살을 굽네요. 저의 퇴근은 오늘도 늦어집니다. 시간에는 삼겹살. 그쵸. 뭐 많이 먹는 그런 또 시기가 있어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7614번으로는 가게 부수면서 듣고 있어요. 지출이 한눈에 보이니까 편하긴 한데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혼자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가족 다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가족 회의를 소집해 보려고요.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면 답이 나오겠죠 하셨어요. 와,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 마음 먹으신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하시는 분이 가족 구성원 중에 꼭 한 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 2691번 그리고 3395번으로 정해 주셨어요. 알렉스의 화분 보내드립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섬찌바이님이 정해주셨던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자우림 1717-1771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였습니다. 자우림의 이 노래 숫자 뭐냐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또 답을 해주신 분들도 게시판에 많으시고 이게 무선호출기 삐삐시대의 약간 암호 같은 거였죠. 숫자로 치환할 수 있는 메시지 뭐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뭐 486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뭐 열렬히 사모 이런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101010235 뭐 이런 거 다 까먹었네요. 저 오늘 엄마한테 가서 주방 싱크대 청소해드리고 마트 가서 시장 봐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왔더니 더운데 무리했는지 몸살이 난 것 같습니다. 누워서 꾸물 듣고 있어요. 저 좀 위로해주세요. 별빛지은님. 그러셨구나. 아, 어머님이 만약에 이거 아시면 마음 아프시겠나. 우리 딸 어떻게 몸살 걸렸어. 하고. 상비약으로 감기약 하나 갖고 계시면 하나 드시고 푹 쉬시고 내일은 가뿐하게 또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아들딸이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자기들 방에서 콕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별일 아니겠지 하며 그냥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끄럽게 할 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752님. 그쵸? 여러 가지 또 생각이 걱정이 들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원래 안 그러던 애들이었는데 근데 또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있고 싶어서 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외국 여행 중 라디오 듣는다 꿈은 듣는다 하고 사연 보내는 거 듣고 과연 음질과 느낌이 어떨까 궁금했었거든요. 드디어 그 체험을 하게 되네요. 서유럽 여행 중 로마에서 피사 가는 고속도로 버스

안에서 들으며 갑니다. 최고의 음질은 물론 한국에서 느끼던 부드럽구나 느낌 그대로네요. 8766님 그렇군요. 아, 기차에서도 들으신다고 하시고 또 여행 가는 고속도로 감사합니다. 아직 며칠 남아있나요 일정이? 좋은 여행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스위스 오로우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달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포도 너무 달담.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070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서울전자음악단 꿈에 들어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아,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0: 25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작!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0: 어제 친구가 결혼했는데요.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친구 뒷모습 보면서 막 울었어요. 왠지 아주 헤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지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하고요. 아저씨는 저보다 좀더 사셨으니까 그만큼 헤어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1: 그랬겠지.
0: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그래?
0: 아저씨는 더 이상 헤어질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1: 만남을 간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언제나 헤어짐으로 완성되기 마련이야.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동물과 사람이 감정을 나눈다는 거 어찌 보면 기적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당연한 일 같기도 해요. 매일 체온을 나누고 눈빛을 주고받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무언의 대화가 통하는 순간이 분명 있거든요. 영화 워스의 주인공 알버트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데려온 말 조이와 함께하며 서로의 일부가 되죠. 하지만 전쟁이란 불행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알버트는 기마대에 차출된 조이를 따라 나이를 속이고 입대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네가 어디 있든 내가 찾아서 데려올 거야.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우정이나 사랑, 종을 초월하는 가치는 어쩌면 사람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최강의 영화 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은 다트모어 1912. 예, 워허스 중에서 들었어요. 소년과 말이 나눈 교감의 순간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음악이었죠?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오프닝 듣고, 또 음악 듣고, 이 영화 보고 싶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워호스,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진 영화였죠. 말의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의 시선을 빌려온 장면을 보면 동물과 인간의 교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건지도 몇 배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뭐야? 이 배우 나왔었네? 하고 아는 얼굴 찾는 재미도 있으실걸요? 일때면 주인공인 알버트 엄마는 에밀리 왓슨, 영국군 장교 역에는 톰 히들스턴, 또 베네딕트 컴버비치 등등등. 네, 동물이랑 교감하는 얘기하니까 또 집에 있는 반려동물 생각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나요. 우리 고양이 우리도 생각나고, 네, 그 교감 정말 느끼거든요. 어저께 저희 엄마랑 대화를 좀 했어요. 저희 엄마는 고양이를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세대가 저희 엄마 때는 개까지는 교감을 해요. 완벽한 교감은 아니지만. 근데 고양이는 정말 요망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고양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 볼륨을 높여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때 데려왔어요. 누가 주인이 없다고 맡아줄 사람이 없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덜컥 냉큼 데려오게 됐는데,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경계했어요. 몇 년 만에 점점 친해지더니 둘 다 똑같이 고양이도 엄마를 좀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둘이 가장 큰 교감을 하는 사이가 됐죠. 근데 엄마가 또 옛날 분이라 간식을 잘 안 주셨던 거예요. 이제 비싸고 아까우고 하니까. 그 TP라는 고양이였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근데 지금 우리라고 지금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그때 또 한 마리가 더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키우게 되고 TP는 먼저 떠나고 지금 우리가 간식을 엄청 풍요롭게 누리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TP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자식 키우는 분들도 큰 애를 그렇게 좀 야박하게, 강하게 그렇게 키우고 나면, 또는 큰 애 키울 때 좀 힘들게 사셨던 분들은 작은 애 때 누리는 풍요를 큰 애한테 계속 미안해 하시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간식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TP를 그걸 못 줬는데, TP는 그걸 못 먹었는데, 우리 TP는 그것을 못 먹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눈물 글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교감이 어떤 거였을까. 네, 아무도 집에 없으면 그 친구가 엄마 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묵묵히 걸어 다녔대요, 같이. 그게 엄마는 너무너무 기억에 난대요. 집이 휑해서 무서웠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되었다.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동물과의 추억들 많으시죠? 네, 저는 우리가 떠나는 날이 상상도 안 돼요. 또 조이라는 이름의 동물,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분명히 되게 많으실 텐데, 떠난 조이도 있으시고 지금 함께

하는 조이도 있으실 텐데 뭉클하셨죠. 그런 생각 드는 수요일 오전이네요. 최강의 영화 음악, 여러분들 이야기 궁금합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사는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 #9390, #9390,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왈츠풍의 리듬이 몸을 살랑이게 하는 음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지난 19일에 재개봉한 작품이에요. 마루 및 아리에티 중에서 아리에티스 송이었습니다. 이진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마루 및 아리에티 재개봉 기다리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상영관이 없어서 맘먹고 나서야 할 듯해요. 아리에티의 빨간 직기핀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었어요 하셨습니다. 그 머리핀이요? 빨래 집게? 네, 빨래 집게인 거 아시죠?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었어요? 너무 귀여우시다. 키가 10cm밖에 안 되는 쪼꾸미 소녀라 마루 밑에 숨어 살면서 인간들 물건을 몰래 가져다 쓰잖아요. 가방에 각설탕 하나 담으면 가방이 꽉 차고 티슈를 이불 삼아 덮고 자기도 하고 참 귀엽기도 한데 부럽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개미를 보는 느낌이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참 귀엽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도 다른 시선에서 보면 되게 귀엽겠어요. 그쵸? 16년 만에 재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에티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좋으시죠? 이진희님의 마루 및 아리에티처럼 근데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재개봉 기원작 있으세요? 저는 이웃집 토토로를 보고 싶어요. 예전에 봤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저도 재밌게 봤지만 저희 친오빠가 재밌게 본 작품인데 오빠가 영화를 안 봐요. 오빠가 토토로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반딧불의 묘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영화의 그 절망적인 부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오빠는 완벽한 해피엔딩만 봐요. 그리고 괴로운 자랑명인 조금만 있어도

못 봐요. 그래서 오빠랑 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오빠가 자꾸 영화 보면 화를 너무 나 해서 아니 영화인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저도 엄청 큰데 저희 오빠는 아마 저의 10배치인가 봐요. 오빠 얘기 조금 해도 되나요? 예전에 저희 오빠가 조카를 봐준 적이 있어요. 언니 집에서 며칠 정도 미국 갔을 때. 근데 조카를 혼자 보는데 그 초등학생 조카랑 아주 갓난 아이 조카랑. 근데 갓난 아이 조카가 울기 시작하는데 오빠가 얘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람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구나. 얘가 왜 힘든 건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보다 더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가장 행복하게 봤던 작품. 그래서 제가 오빠 생일날 항상 그 메이 인형 이런 거 선물해줘요. 메이랑 토토로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서 오빠랑 꼭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기원해주세요. 더불어 여러분은 어떤 거 보고 싶으신지 또 그 이유도 참 궁금한데요. 네. 1560님, 드디어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계약을 했어요. 워킹맘이라 두 아이 점심밥 챙겨두고 출근했는데 이제 해방이네요. 학교 급식이 이리도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파이팅이고요. 2955님, 강희님, 아이 낳고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8년간 독방 육아를 하다 보니 극장에 가서 영화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나마 아이 데리고 극장 가서 본 게 티니핑 유유. 강님 덕에 영화 얘기 많이 들으니까 다이어리 꾸며가며 홍콩 영화 보던 시절이 떠오르고 또 그 감성에 젖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새록새록 기억나는 영화가 있네요. 중경상님 OST 부탁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들려드릴게요. 와일드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콘도 파사에 이어서 2955님이 신청해 주신 중경상님 중에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띄워드리겠습니다.

존 폴 영의 러브 이즈 인디예요. 바즈 러먼 감독의 92년 개봉작이죠. 스트릭틀리 볼륨 중에서 들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선 댄싱 히어로란 제목으로 개봉했었죠. 춤을 소재로 한 영화라서 경쾌한 음악부터 로맨틱한 음악까지 좋은 곡들이 참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주인공이 밤에 옥상에서 파트너랑 춤추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때 흘러나온 곡이 타임 애프터 타임. 네, 신디 루퍼의 원곡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남녀 듀엣 버전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곡도 들려드릴게요. 7256님, 강희씨 일하기가 너무 싫어서 잠깐 멍때리면서 듣고 있어요. 엊그제 오디세이 봤는데 3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를 만큼 재밌었어요. 영화 보면서 얻은 에너지로 오늘 하루 버틸 준비 완료 하셨네요. 네, 영화가 주는 여운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천만은 아니지만 이 천만이 될 만한 영화들이 주는 기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는 봤다, 누구는 안 봤다. 넌 재밌게 봤냐? 난 오늘 볼 건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로 또 사람들 사이에 활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영화 얘기 이렇게 나누는 걸로 활력이 또 너무 되고요. 아, 아까 얘기했던 이웃집 토토로는 2019년에 재개봉했었군요. 네. 뭐 2차, 3차 재개봉도 많이 하니까 참, 아, 여러분들과 그런 애니메이션 같이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1026님, 며칠 전이 아버지 81번째 생신이었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느라 음식 준비도 직접 했습니다. 요리 솜씨도 없고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에 쫓겨 사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늘 식당에서 축하드렸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올해는 잠시 휴직이라는 쉼을 선물 받아 마음도 여유로워지네요. 못하는 음식이지만 직접 만든 생신상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강희 씨도 늦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아름답다. 아름답고 이쁜 마음. 그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근데 마음의 결실 이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할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또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도 네, 되게 아름다움이 피어나네요. 네, 저그 네일아트를 자주 가는데 거기 네일아트 선생님이 요양원

씁쓸할 때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대화 나눴었거든요. 김병희의 효자 없나 봐요. 아, 정말 와, 남녀 같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갔다 온 봉사 중에서 너무 아름다운 봉사가 있었대요. 또 지금도 매달 가는 봉사인데 어떤 목사님 부모님 가정인가?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아흔이 넘으셔서 정신이 잘 없으신데 그 집은 손길이 그 가족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묻어 있는 그 손주 손녀도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머니랑 되게 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창문에 그 매달 현수막으로 커튼이 되어 있대요. 뭐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그 집 한 곳 갔다 오면 그렇게 힐링이 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1026님 사연 보면서 또 이렇게 행복해지네요. 서로 마음은 같으니까 이런 사연들이 서로에게 또 행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망 가지고 삽시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도 드립니다.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 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호레노츠님 신청곡. 억울한 유명을 쓰고 수감된 실버스테 스텔론. 정의의 구현을 위한 그의 눈물겨운 탈옥이 시작되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종로 서울극장에서 본 영화 탈옥의 주제곡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짧게 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영화 그 포스터에 나온 글처럼 적어주셨네요. 엔딩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Ever Since the World Began. 그리고 하나 더 이어갈게요. 트로픽 썬더 중에서 댄힐의 Sometimes When It Touches.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클래식 중에서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물건을 보관해 두는 곳이나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보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물일까요? 오래된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은 추억의 보고이고 책장에 꽂힌 책들은 지식의 보고죠. 친구와의 만남은 웃음과 위로가 있는 마음의 보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과 기억도 마찬가지죠. 잘 들여다보면 모두 귀한 보물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난 사람들도 보물과 같죠. 나만의 보고는 무엇을 소중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물섬을 찾아 헤맬 때도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죠.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일상 속에도 귀중한 보물이 가득 쌓여 있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세레나데 투 스프링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어떠셨나요? 다들 각자의 보고가 있겠죠.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모아둔 플레이리스트,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또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놓은 나만의 생각의 조각들, 다 각자의 보물, 나만의 보고가 아닐까요? 귀중한 걸 보관해 두는 곳이라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장고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의 매일매일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보물창고죠. 자, 나만의 곳간은 무엇인지, 거기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가벼운 소나타 또는 쉬운 소나타라고 불리우는 쾌엘 넘버 545번 중에 1악장 알레그로를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소나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제가 보기 결코 쉽지 않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을 그 아이들이 들으면 이제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치기 쉽지 않은 곡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느껴집니다. 아주 이 섬세한 연주가. 자, 그러면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꽃마리님 그리고 1022님 신청곡 지라 꽃매 나와 같이 걸어요. 조식으로 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지라 건매 나와 같이 걸어요. 조시 그로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꽃마리님, 1022님 신청곡이었어요.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음악 들을까요? 조금 신선한 음악이네요. 토니 베넷의 노래인데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들으시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좋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왜요? 이다. 궁금한 것이 많았던 나는 무엇이든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어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도 나는 궁금하여 질문했다. 동네 아주머니는 나에게 궁금한 것도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라며 놀리기도 하셨다. 그렇게 질문이 많은 나는 어른들에게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왜요? 라는 질문에 왜요는 일본 담요다 라고 답을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다. 그 말뜻은 알지 못했지만 내 질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마음속 질문을 밖으로 꺼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끝도 없이 질문하는 아이에게 나 역시 지치곤 했다. 그럴 때면 문득 왜요는 일본 담요다 라는 말을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질문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줄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 아이가 옆에 와서 물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런데 곧이어 질문이 이어졌다. 구름은 왜 흰색이야? 바람은 왜 안 보여?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결국 나는 말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순간 아이는 시무룩해졌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유를 알고 싶어 질문했지만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 입을 다물어야 했던 어린 나 자신 말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와 함께 하늘이 파란 이유를 찾아보았다. 아이는 계속해서 질문했고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갔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원하는 것이 정답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김지연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 노연석의 비올라, 김한림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김유숙, 김현희, 백란희 등 8명의 작가가 함께 쓴 책 좋아하는 일 그걸로도 사라집니다 중에 김유숙의 글 호기심쟁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게 정말 많죠. 대답을 해주면 이제 그 대답 해준 거에 꼬리를 물고 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네. 말을 돌리거나 대충 답하면 아이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죠. 또 최대한 대답을 잘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죠. 그러다 문득 나도 어릴 때 이랬을까 싶어지죠.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러면 아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고요. 아이가 끝없이 질문하는 시절이 참 짧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아이들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답할 정도의 제 지식 밖의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 아니면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궁금했었던 건데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잊었던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오늘 글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실 그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잘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라신님, 이병희님께서 아이가 엄마 닮았네요. 그렇죠? 그 엄마의 그 아이죠. 유경주님, 그저 옆에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이. 예, 맞습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야겠죠. 빨강머리 앤님께서도 아이들 어릴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왜요? 처음엔 재밌게 얘기하다가 더는 내가 해줄 대답이 바닥났을 때 질문이 무서워졌던 기억이 소환됩니다. 이제는 사춘기라 입이 무거워진 아이들. 이젠 그때가 그립네요. 그렇다니까요. 이제 저희 애도 5학년인데 점점 이 대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말을 걸어야 돼요, 제가. 많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니까 옆에 있는 건데 이제 조금 크면은 점점 더 멀어지겠죠. 네.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 폴로네이즈, 발레리 게르기에프 지휘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인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를 발레리 게르기예프 지휘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도착한 노부부가 오시는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식사해서 늠름 좋다고 하세요. 아, 이 아름다운 여인께서 늠름을 많이 쓰시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영업을 땡, 이제 시작하면은 노부부가 오시는군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전, 뭐, 브런치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 먹으면 굉장히 또 낭만이 있죠.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6055님, 박건영 씨 완전 팬인데, 선곡 또한 환상입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완전 아침 시간 감동입니다. 일하다 멈추고 글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애청자입니다. 공방 오픈한 지 16년 차 그때부터입니다. 아, 공방 이제 뭘 만드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디세이, 미셸 플라송의 지휘, 프랑스 뚜루즈 캐피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디세이, 미셸 플라송 지휘의 프랑스 둘루즈 캐피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와, 줄리엣이 노래를 엄청 잘하네요. 주부 엄마님께서 음악 듣고 있다 보니까 꼭 카페 온 느낌이랄까? 혼자만의 시간 보내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할까요? 휴가 차원에서 놀러 왔네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여행을 가신 거죠? 여행 중에 이제 혼자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PD님도 이제 혼자 다니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어저께도 혼자 냉면 드셨다고요. 다음에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7522님, 권장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신경외과 정기검진을 다녀왔습니다. 경과가 좋지 않아 다시 뇌 MRI를 찍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몸 추스르니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이 힘든 저를 위로해 주네요. 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음악이 물론 또 힘이 될 거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힘내세요, 7522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옵스 넘버 7번 중에 3악장 종소리 같은 론도 또는 라 캄파넬라라는 라고 불리는 곡이죠. 예우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 지휘의 로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화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옵스 넘버 7번 중에 3악장 종소리 같은 론도 또는 라 캄파넬라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예우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 지휘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슈만의 세계의 합창곡 오프스 넘버 29번 중에 세 번째 곡 유랑의 무리를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동명 씨, 김동진 곡의 수선화,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광현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죠.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초대합니다. 이탐구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2021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중 춤의 얼굴들 공연에 초대합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드볼작의 피아노 3중주 둠키 등을 연주하죠. 9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아벨 쿼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

지역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날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기성님께서, 건영님,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좋아해서 늘 볼륨을 크게 하고 듣는데 이웃집에서들 항의할까 두려워하면서 듣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얼마나 크게 들으시길래 적당히 크게 들으시면은 음악도 즐기고 이웃집에서 항의도 없을 텐데 적정 볼륨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하늘바다님,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아침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반짝이며 흘러가는 냇물 소리도 듣기 좋고 달맞이꽃, 강아지풀, 달개비, 매꽃, 분홍토끼, 풀꽃 등 온갖 들꽃들이 피어있어 향수를 자아냅니다. 이게 산책을 하면서 보이는 것들인가 봐요. 근데 이 꽃들을 다 아시나 봐요.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에 가면 이제 저게 뭐야? 저거 되게 희한하다,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한번 그런 꽃들 이름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0607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유카 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유카 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0607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어떠셨을까요? 우리 김기성님 볼륨을 좀 높여서 들으셨을까요? 이건 좀 크게 들어야 그 또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도다리님께서 우퍼를 죽이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적당한 볼륨을 잘 찾아서 마음껏 이 좋은 음악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웃들과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 음악 이어서 들으실까요? 퀸의 Love of My Life, 루이스 클락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퀸의 Love of My Life, 루이스 클락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색다른 느낌이죠. 8824님께서 이번 주 다시 더워진 날씨에 아침마다 힘든데 건영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들 덕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갑자기 다시 더워졌어요. 근데 저는 뭐 여름을 좋아해서 그냥 좋긴 한데 또 여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선선해질 것 같았는데 다시 더워지니까 좀 당황스러워하시기도 하고 근데 뭐 얼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선선해지고 또 겨울이 오겠죠. 막 추웠던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버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나랜드님께서 흐리고 비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어요. 건영 배우님 목소리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또 음악 들으시죠. 저는 익숙한 음악이고 오랜만에 참 반가운 음악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민요 백학 이오시프 코브존의 노래입니다.

러시아 민요 백학 이오시프 코브존의 노래였습니다. 생각이 나죠.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게 뭐 수많은 대사들이 많았던 옛날에 드라마 모래시계. 저는 이 드라마 모래시계를 뮤지컬로 이제 만들어서 모래시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뮤지컬에서는 이 음악은 나오지 않죠. 네, 드라마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이었습니다. 김기성님이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811님께서 손님들의 항공권을 발권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저는 마음으로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리에 다녀왔고 오늘은 몽골의 드넓은 초원에 서 있습니다. 다녀온 곳이라면 그때의 추억에 잠기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라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좋은 음악까지 함께하니 평범한 사무실이 어느새 여행지가 되고 상상 속 풍경은 조금 더 선명하고 풍부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일하면서 음악과 함께 세계여행 중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멋진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네요. 여행사에 계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음악을 들으셨으면 러시아에 가셨겠네요. 저도 가끔 막 일이 바쁜데 막 어디 가지는 못하고 그럴 때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공항을 그냥 슥 가거든요. 공항에 가면 막 이 떠나는 사람들로 막 분주한 그 공항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그냥 제가 가진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레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공항에 갑니다. 네. 좀 이상한가요? 아니, 1811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여행을 가시지 못하는데 이제 가시는 분들의 그 기분으로 또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많이 가라고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여행은 좀 정말 많이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좀 막 무리를 해서라도 여행을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엘 넘버 551번, 주피터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찰스 맥크로스 지휘의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가 공항 얘기를 했더니 이제 6990님께서 공항 얘기 재밌다고, 레이첼 님이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네, 정다운 님도 대리 만족. 한반도 26님, 저도 버스 타고 인천공항에 가야지. 144님도 저도 남편이랑 가끔 공항 가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저희 PD님은 가끔 공항 가서 거기 사우나에 가신다고 하시네. 예, 아, 그냥 공항 얘기하니까 또 여행이 생각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다 됐는데 내일 여행 얘기 잠깐 더 나누시죠. 왜냐하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짧게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 이런 게 있으시면 내일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1128님 광고 갈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날씨가 더우니까 잠깐이나마 시원해지시라고 캐롤을 준비했습니다. 윈터 원더랜드 들으시면서 잠깐이나마 조금 시원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말씀이 왜 그리도 아득하게 들리는 걸까요? 어두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소서. 잃어버렸던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되찾게 하소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아, 내 맘속에,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햇빛을 받는 곳마다,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땀으로 뒤덮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향내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멀리 멀리 퍼져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양재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조용갑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현주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감사님, 오늘은 딸과 함께 강릉 여행 와서 아침 인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고샘맘님, 주님 억울했던 나의 심정을 선한 능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손팔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스텔라님, 오늘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 심호흡을 깊게 합니다. 좋은 아침을 더 안고 싶어서. 고고씽씽, 안전하게 규정 속도로 하루도 일상도.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루 시간 보냄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대로 안전하고 감사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청해 주셨어요. 매일 듣기만 했는데 중보기도 올려봅니다 하고, 1시, 2시부터 잠이 한번 깨며 힘이 듭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싫은 건 아닌데 못한 살림도 하고요. 그런데 하루 근무가 너무 무겁습니다. 알죠, 알죠. 밤중에 잠 깨서 그 다음부터 못 자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드시면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잠 주셔서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프리안기님께서 실로암 가사가 은혜로워 신청합니다. 듣기만 하다가 처음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최혜선님께서는 오늘이 둘째 외손자 13살 생일이라고 자폐한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열차를 자주 틀어줍니다. 뿌! 구원열차 출발합니다. 구원열차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구원열차도 실로암도 밝은 곡이어서 이 시간에 조금 부담을 갖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From God의 구원열차 먼저 보내드리고요. 피아워십의 찬양 실로암 이어서 함께 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유리정은님께서 크룩스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요. 오 마이 갓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하늘로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2부의 첫 곡 주를 앙모하는 자, 이어서 이충구의 음성으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27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24편 8절의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은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공기는 생존에 직결된 물질입니다. 만약 공기가 없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기처럼 우리 삶의 절대적 도움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편에 서서 도우시며 지지해 주고 모든 삶의 과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숱한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에 서서 도와주셨고 수많은 전투에서도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우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적들의 분노는 다윗을 산채로 집어삼킬 것 같았고 적들의 기세는 홍수처럼 다윗을 휩쓸어 갔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감 같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다윗의 편에 서서 막아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패와 산성이 되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거룩한 성도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난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도노마리아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을 김요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옛부터 도움되시고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송미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온전한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이 환절기를 힘겹게 보내는 연약한 이웃들과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손길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물론 아직 늦여름의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곧 9월이잖아요. 곧 가을이 올 텐데 이 환절기 될 때 정말 약하신 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이렇게 또 우리 이웃까지 돌아보는 기도 감사합니다. 송미영 집사님. 황유리 님께서는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하루가 정말 좋은 하루가 되기를 성령이 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옥상딸기님께서는 새벽미사 가는 길에 들으신다고 보내주셨어요. 엄현섭님 샬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날 되게 하소서 기도 감사합니다. 주영님께서는 강원도 삼척으로 여행 다녀오셨군요. 휴가 다녀오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하시네요. 이정근의 고난 가운데 신청곡으로 적어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라베리떼 301님께서 신청하신 써니의 다시 일어나 보내드릴게요.

쉬었음 청년의 수가 역대 최대를 갱신하는 청년 세대는 사실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소모하는 세대다. 오늘을 살아내는 청년에게 기회의 문이 지나치게 좁아지고 있을 뿐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구직자의 조건과 청년이 갖출 수 있는 역량의 격차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이 신입보다 낫다는 말처럼 기술마저 청년들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 여가 시간에도 발전과 생산성을 추구해야 하니 가사노동은 효율을 저해하는 일로,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식은 죄책감을 주는 게으름으로 치부된다.

강지윤, 양민희. 은둔하는 청년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닫힌 문을 똑똑 두드리며 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 람파스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주 예수 대문 밖에 장윤영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어묵희님께서 신영옥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자연 한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푸른동사님께서 청하신 바다에 뜨는 별 보내드립니다. 조대경, 최종길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프랑스 상류사회의 위선을 꼬집은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에 등장하는 캉캉은 파리의 화려한 밤 무대와 무도회장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춤곡입니다.

0: 친절하고 다정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더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올여름 이탈리아에서도 한낮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도록 콜로세움, 판테온 같은 관광 명소의 관람 시간을 늦은 밤 시간까지 늘렸대요. 더위가 항상 규칙적이던 도시의 시간표까지 바꾼 겁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게 속도를 늦추고 정해둔 방향을 잠시 틀어보는 것도 필요한가 봐요. 여름이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요령인 것도 같습니다. 조금은 유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팔의 안개새 두 곡이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슬며시 끌어당기게 되는 이불 끝에서도 또 어느새 슬며시 길어진 옷소매 끝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늦어지는 이 동트는 시간에서도 계절의 흐름을 느낍니다. 최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1부와 2부 딱 절반씩 나눠서 진행할 때 느낌이 다른데요. 1부 6시에서 7시 사이는 창밖이 어두워요. 그리고 2부 7시 이후부터는 환해지더라고요. 지금 시각이 6시 13분입니다. 아직은 어둑어둑한데요. 방금 흐른 찬송들처럼 밝은 기쁨의 찬송들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평화의 찬송들 잘 녹여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 주시려면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주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I need th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끼. 지금 이 찬송을 부른 목소리 팝가수 돌리 파튼입니다. 8907님께서 어제 컨트리 음악가수 돌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노래 잘하는 여가수 3인의 목소리로 찬송을 들려주셨었는데 그녀를 추모하며 softly and tenderly도 신청하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전에 틀어드린 곡이죠. 돌리 파튼 뿐 아니라 린다 론스테드와 에밀루 해리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순골님께서도 어제 좋아하는 미국 여가수 돌리 파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면에 들었네요. 그녀가 함께한 찬송도 많았는데 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은 곡 신청하셨고요. 이렇게 나와 동시대를 살아간 특히 나의 빛나던 청춘의 시절에 많이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늘의 별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참 그 기분이 많이 이상할 것 같아요. 돌리 파트는 이제 저의 청춘의 시절 가수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녀가 부른 찬송들 틀어드리면서 제게도 익숙한 올드팝 가수였는데 아유 저도 놀랐네요. 저는 이 기사를 놓쳤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케니 로저스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죠.

모 방송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목회자의 아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특한 음악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음악은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경계에 있는 음악이라고 말한 인터뷰로 더 많은 이목을 끌었죠. 애매함이라는 정체성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기에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함은 때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은 블루오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족장도 아니고 다윗 같은 왕도 아니었던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신앙의 인물들은 한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 같지 않고 충분히 다윗 같지 않아도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좁은 문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블루오션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블루오션으로 가는 배, 애매함.

Here I'm to worship. 빛 되신 주였습니다. Jesus, draw me close. 가까이 이끄소서 두 곡. 8월 27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특세 드리고 출근합니다. 은빛 신사님께서 평소 새벽 기도는 제대로 못 드리지만 특세만이라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내일 마지막까지 화이팅. 이를 악물고 오늘까지 오셨고요. 예, 내일 마지막까지. 새벽을 찬양으로 님께서는 여수 여행 다녀오셨지요. 여수에서나 서울에서나 전국 어디서나 해외 어디서나 울려퍼지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원토록 들으며 새벽을 깨우며 은혜로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8월 27일 목요일 오늘 청취자 게시판에서는 하늘의 별이 된 놀리파튼 추모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오늘 놀리파튼 목소리로 찬송 두 곡을 들었죠.
3: If I should stay.
2: 지금 목소리는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노래로 익숙한 이 곡 I Will Always Love You의 원곡도 돌리 파튼이라는 거.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라디오 팝 프로그램에서는 돌리 파튼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을 한대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확인하고 계단에서 뛰지 않는 것처럼 일상에서 실천하는 안전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른들에게는 어떤 안전일기가 필요할까요? 오늘 나는 괜한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가까운 사람에게 내 기분을 풀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어른들에게 필요한 안전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잔소리는 좀 줄이고 고맙다는 말은 되도록 많이, 괜한 말로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살짝 피해가면서 오늘 하루 마음의 안전사고 없이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Rick Astley의 Together Forever였어요. 섬치바이님이 아들 깨우느라 잔소리 중인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셨는데 아, 이런 거는 해야죠. 이건 잔소리라 할 수 없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뭐 학교 안 갈 거예요?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왜 괜히 묘하게 기분 상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바쁘고 막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안 좋은 말이 툭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아 그래 굳이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넘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 남기지 않기, 서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잘 살피기.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하루 시작해보자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4: 1533 1566 세라하임.
1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

마룬 5의 슈가 5113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3188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7시 17분 지나고 있어요. 스트레스 제로님, 여름 감기 걸린 딸이 몸보신 할 수 있게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아침부터요. 지금 우리 딸이 고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고기 먹고 감기 빨리 나아라 딸아. 하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삼겹살? 좀 싶은데 너무 좋지 완전 환영이지 하는 게 진짜 고기러버래요. 우리 따님이 그런가 보다. 우리 비싼 삼겹살 맛있게 먹고 감기 얼른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9492님 수요일에 손녀를 데려와서 목요일에 데려다 줍니다. 육아하는 건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감동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수요일은 엄빠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거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건데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즐기네요.

0: 요럴 때 너네 너무 즐기는 거 아니니? 하면 이제 마음의 안전에 비상등 켜지는 겁니다. 삐뽀삐뽀. 근데 아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내심 서운하실 수 있죠. 너무 자기들끼리 막 좋다고 엄마 우리 갈게 막 이러면서 떠나면 그죠. 그런 엄마 마음 좀 챙겨주면 참 좋을 텐데 자식들은 언제나 이렇게 한 걸음씩 느립니다. 9492님 그래도 제가 다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또 아들 며느리 챙겨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듣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경남 남해안에 비가 많이 온다면서요.
1: 네, 아직도 지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네. 또다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남해안으로는 하루 예상 강우량이 최대 60mm에서 80mm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지역으로는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비가 매일매일 내린다면 추가 호우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경남 특히 거제에 계신 주디스 걱정도 되는데요. 제발 비 피해 없이 그냥 더위만 식혀주고 비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는 오늘 낮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 저녁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비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충청도까지 또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산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대전 33도, 서울 대구 32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좀 더 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5.3도, 부산 28.8도, 광주 28도, 대구 26.1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그 전에 르블랑 앤 카의 Falling 들으셨어요. 9647님 AI 스피커로 매일 아침 알람 음악으로 그대와 여는 아침 지정해둬서 눈뜨기 전부터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흐려서 더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렇게 흐린 날은 출근 시간도 한 1시간씩 늦추는 법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진짜 몸이 무겁잖아요. 아니면 퇴근이라도?

도단맘님, 언니들하고 강원도 여행 중입니다. 여행은 항상 즐거워요. 우리 집 일들은 다 잊고 이곳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이 알면 저를 얄미운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면 그런 불안도 스치잖아요. 아, 나 이렇게 좋아도 되나? 우리 집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즐거워해도 되나? 여행은 그런 불안과 죄책감과 그런 의심들을 다 떨쳐버려도 됩니다. 남편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행복하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도단맘님, 오늘 여행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는데 흐린 날이지만 그래도 마음껏 즐기세요. 해피봉봉님, 45번째 생일 맞으셨다고요. 3.8kg. 야, 3.8kg 우량아로 낳아주신 최여사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진짜 최여사님한테 전화드리고 잘해드리세요. 3.8kg 보통 아닙니다. 해피봉봉님 생일 축하드려요. 브루노 마스 카운트 온 미.

입으면 기분 좋아지는 옷처럼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절에 딱 맞는 노래 한 겹 걸쳐드릴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예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한낮에는 여전히 덥고 습하네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계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주춤거리는 이 여름, 이제는 살며시 등을 떠밀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줄까요?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이었고요. 이 곡은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DJ쇼 김정원님의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져서 더 분위기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디스의 코디송은 9360님 추천곡이었어요. 그 여름의 끝은 지루하고 쓸쓸해, 그 여름의 끝엔 비가 와. 이런 가사가 있는데 비에 보이는 오늘 딱 아닌가요? 빛과 소금의 그 여름의 마지막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이 노래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제였던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여름의 끝자락에 들었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 뒤로 매년 여름 끝날 때쯤 혼자서 이렇게 쟁여놨다가 듣곤 했던 노래인데 오늘은 또 제가 DJ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이 노래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고 좋네요. 자, 9360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0224님 신청곡이에요.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0: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0: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792님 신청하신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0: 아리바우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지금까지 160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9명이 실종되고 10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오늘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물가의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매출이 13분기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6.7% 늘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은 15%대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보급에 무인 단속 장비까지 촘촘해지면서 이른바 상시 감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축제 특수를 노린 바가지 요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호텔들의 요금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중부와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 첫 곡 2910님 신청곡이었어요. 아바의 허니 허니 전해드렸습니다. 딸기맘님이 혹시 11시 김윤주의 랄랄라 윤주씨인가요? 11시에 다른 분이 계셔서 궁금했어요. 레인보우 깔고 아침 출근 시간에 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기맘님. 랄랄라에서도 사연 종종 주셨었죠. 저 기억해요.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저 이사 왔어요. 출근길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 랄랄라는 이제 백원경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선곡이 정말 좋아요. 백원경의 랄랄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서울시는 9월 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인근 관광호텔의 숙박요금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축제나 성수기를 틈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는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가지, 2번 네고. 정답과 함께 축제나 여행지에 가서 이것을 당했던 경험 있으면 보내주세요. 오늘의 선물로 커피 쿠폰과 네일아트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단 네일아트 상품권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가능한 분들만 네일아트 상품권 손들어 주시면 되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1: 숭사.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MG 새마을 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 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0: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바가지. 오늘의 정답은 바가지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앞두고 축제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서 인근 관광호텔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도 BTS 부산 콘서트 때 숙박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같은 문제,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서울시가 사전 관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몸짱 꿀물님께서 바가지는 물 뜨는 데만 씁시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1443님, 삿포로 눈축제 갔을 때 숙박요금이 1박에 40만 원이었어요. 당시 축제가 아닌 날은 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축제 보고 싶어서 요금 지불하고 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수기에는 조금 요금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무님은 작년 불갑사 꽃축제에서 김치전을 만 원 주고 주문했는데 김치가 딱 세 조각의 빨간 전이 나왔습니다. 정말 세 조각 들었나요? 아, 그래서 바가지 요금이라 생각하셨다. 아, 너무하네요, 정말. 2320님, 2년 전 속초 가족여행 가서 회를 먹는데 4인 가족 회 두 접시에 24만 원 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12만 원 한 접시 회가 혼자 먹어도 될 정도로 정말 적은 양이었어요. 얼마 전 그쪽 횟집들이 문 닫았다는 기사 보고 자업자득이구나 했습니다. 6143님, 올해 여름휴가로 속초 다녀왔는데요. 오히려 바가지가 아닌 가격 정찰제로 감동받았습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에서는 호객 행위 없이 모두가 동일한 가격으로 신선한 오징어회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바가지 없는 클린한 휴가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네일 아트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8시

4744님, 매일 아침 아이 등교시키면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들을 선곡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운전해요. 우리 4744님, 음악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 곡 괜찮았나요? 레이베이의 Like the Movies, 그리고 그 전에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5359님 신청곡이었고요. 잭슨5의 I want you back은 꾸순이 님이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또 인사 나눠주셨네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2부 듣고 계세요. 5350님, 엄마가 추천해 주셔서 아침 출근길을 주디와 함께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와! 일한 지 3개월 좀 넘었는데요. 아침마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세요. 박경희 여사님, 사랑해요. 와!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요? 박경희 여사님, 저도 너무 감사드리네요. 우리 따님께 그 여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매일 아침 도시락도 싸주시고 감사합니다. 2846님은 근데 아까 그 바가지 있잖아요. 왜 그런 행위를 바가지라고 하나요? 저희 동료들도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조선 말기나 개화기 무렵에 중국에서 들어온 십인계라는 도박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십인계는 1부터 10까지 적힌 바가지를 섞어서 숫자를 맞추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돈을 잃은 상황을 바가지와 독박을 썼다고 표현한 데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가지가 원래 물을 담는 큰 그릇이잖아요.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가 남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다. 이런

의미로 확장돼서 부당한 가격을 강요받는 상황을 비유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설 있고요. 바가지는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오늘 바가지 퀴즈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머리에 바가지 얹어서 이렇게 머리 잘랐던 어렸을 적 바가지 머리 추억 떠올려 주셨어요. 1195-9534 뿌듯뿜뿜님 바가지 머리 해보셨다고. 자, 8098님 신청곡입니다. 본조비, You Give Love a Bad Name.

요즘 아침마다 한 시간씩 산책하면서 듣는데 선곡들이 정말 좋아요. 2320님. 그여와 모닝콜을 해두니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모두 에너지 받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로라님과 함께 퀸의 The Show Must Go On 들으셨어요. 바가지 머리 얘기 나오니까 그 호섭이가 많이 게시판에 이름이 등장했어요. 이석강님이 바가지 머리는 호섭이죠. 최호섭 씨의 세월이 가면도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최호섭의 호섭 그 호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노래를 듣지 않겠습니다. 최호섭 씨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호섭은 그 호섭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좋죠. 근데 다음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노래는 더 뷰티풀 사우스예요. Dream a Little Dream 2414님 신청곡입니다.

0: 5386님 신청하신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들으셨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5664님 신청하신 자전거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 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 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 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요즘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